민족마다 자체로 창작한 친근한 멜로디가 있습니다. 여러 민족의 정서를 노래로 느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 여러 민족의 다양한 음악을 즐기실 수 있는 민족의 멜로디 코너에서 인사드립니다. 진행을 맡은 이정민입니다. 오늘의 첫 곡으로 몽골족 노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들으실 노래는 나의 아버지.

0: 독서는 무엇일까요?
1: 독서는 진정한 햇살을 마음속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0: 독서는 우리들을 진정한 강자로 키워 과감하게 선택과 도전을 마주하게 합니다.
1: 책 속에는 눈앞의 현실뿐만 아니라 시와 같은 아름다운 세계, 먼 미래가 펼쳐집니다.
0: 책 속에는 가장 조용하고

0: 변함없는 보시 있고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현명한 상담자가 있으며 가장 인내심 있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1: 책을 읽는 것은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서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0: 책을 읽는 것은 삶의 식량을 얻는 것입니다.
1: 우리 함께 책이 선사는 봄빛을 느껴봅시다.
2: 이어 장정 노래 한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들으실 노래는 날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이어 유글족 노래입니다. 들으실 노래는 내 사랑.

0: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없는 너희들이 뭐가 오래?
1: 아이들의 세상도 결코 한 장의 백지가 아닙니다. 학습 압력, 학우 관계, 가정 모순 모두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2: 엄마, 배가 아픈데요?
1: 몸이 불편하다는 것은 아이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몇 마디 나무람했더니 며칠 동안 사람을 무시하는군.
2: 언제 한번 왜 기분이 안 좋은지 물어본 적 없잖아요.
1: 이는 결코 아이가 까다롭거나 연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병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잘난 척 그만해. 학과마다 1등이어야 진짜 실력이지.
2: 모든 시간을 공부에 돌릴 수밖에 없어요. 1등을 해도 욕을 먹어야 해요.
1: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것도 부모들이 배워야 할 능력입니다.
0: 왜 너만 괴롭히는 거니? 혹시 네 문제가 아니냐?
2: 엄마, 이번만큼은 내 편이 되어주면 안 되나요?
0: 아이들도 항상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외롭고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면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줘야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아닐까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함께 해줄게.
1: 자, 아빠와 함께 심리상담 받으러 갈까?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이어 한 종 노래 보내드리겠습니다. 들으실 노래는 청춘 중국.

0: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1: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2: 일회용 비닐 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1: 비닐 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1: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실내외 온도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1: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0: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1: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2: 한정 노래 한 곡 더 보내드리겠습니다. 들으실 노래는 나의 조국.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공감 오늘 프로 진행을 맡은 김홍아입니다. 네, 6월은 초여름의 싱그러움과 함께 우리 문화의 소중한 가치를 되새기게 하는 시기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문화와 자연 요산

0: 날로 오랜 10월 이어온 묘사의 전통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 요산의 의미를 돌아보는 뜻깊은 날입니다. 한 장의 고문 속에서 선조들의 지혜를 만나고 오래된 고성의 손빛에서 묘사의 숨기를 느끼며 아름다운 산천에서 자연이 선물한 경이로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문화유산은 과거의 흔적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소중한 자산이며 미래 세대에게 전해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며느리의 문화 공감 프로는 먼저 24 당대보고 학습보도 100가지 문답 특집 54편 무엇 때문에 기층민주를 적극 발전시켜야 하는가 이 같은 내용으로 보내드린 다음 문화 중국행 코너에서는 고성 총도를 소개해드리겠고 라디오로 듣는 시상 시간에는 16년의 동행, 7권의 공책, 왕소령 할머니 이야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는 소산 모태똥 동지 기념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말해 20차 당대보고 학습보도 100가지 문답 특집 코너부터 펼쳐드리겠습니다.
1: 당 20차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정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0: 때문에 개총민주를 적극 발전시켜야 하는가 이 같은 내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박민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습근평 총서기는 20차 발전시켜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기층민주는 전 과정 인민민주의 중요한 구현입니다. 광범한 인민대중들은 주로 기층에서 가장 직접적인 정치 참여를 실현하고 주로 기층에서 가장 직관적으로 나라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한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기층민주를 발전시키는 것은 전과정 인민민주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포치는 바로 사회주의 민주정치를 발전시키고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필연적 요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신중국 창건 이래, 특히는 개혁개방 이래, 우리 당은 촌민자치제도, 주민자치제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층 대중자치제도를 창조적으로 구축해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정치제도의 하나로 정착시켰습니다. 기층민주를 구축하고 발전시켜 기층 대중의 자기관리, 자기봉사, 자기교육, 자기감독을 실현하였고 기층 대중이 민주 권리를 광범위하게 직접적, 효과적으로 행사하도록 보장하였으며 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광범위성, 진실성, 유효성을 과시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사회의 장기적인 조화와 안정을 확보하는 중요한 정치 기반과 제도 보장을 마련했습니다. 기층 당 조직이 영도하는 기층 대중 자치 기제를 완비화하는 것은 도농 지역 사회의 관리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유리하였습니다. 신중국 창건 이래, 특히는 개혁개방 이래 우리 당은 도시와 농촌의 기층 조직 건설을 끊임없이 강화하고 기층의 직접적 민주제도 체계와 사업체계를 힘써 구축해 기층 당조직이 령도하는 기층 대중자치 기제를 형성함으로써 도농지역 사회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광범한 도시와 농촌의 주민들은 민주선거를 통해 촌민위원회 구성원을 선출하고 다양한 형식을 통해

0: 자주 관리를 실행하며 촌민사무감독위원회에서 촌사무와 촌민사무공개제도의 실행에 대해 민주감독을 진행하고 법에 의해 민주권리를 직접 행사하며 법에 의해 기층 공공사무와 공익사업을 관리함으로써 가시적인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이 방면의 사업을 계속 강화하여 기층 당조직이 령도하는 기층 대중자치기제를 끊임없이 완비화하는 것은 도농지역사회의 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반드시 걸어야 하는 길입니다. 각 부류 기층 군체가 기층 관리에 질서있게 참여하는 경로를 넓혀주는 것은 인민의 법에 의해 기층 공공사무와 공익사업을 관리하도록 보장하는 데 유리합니다. 기층 민주를 적극 발전시킴에 있어 반드시 광범한 대중들이 기층 관리에 참여하는 민주 경로를 진일보 넓혀주어 대중의 민원 반영이 보다 충분하고 보다 원활하고 보다 직접적이고 보다 효과적이며 민주선거, 민주협상, 민주결책, 민주관리, 민주감독을 실행하는 데 더욱 유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최근 연간 각지에서는 촌민의사회, 촌민포럼, 민주간담회, 민주청문회를 개최하고 당대표, 인대대표, 정협위원회, 지역사회 합동 방문을 추진하고 동네 회의실과 걸상 민주 및 오프라인 원탁 회의와 온라인 단체 대화방을 운영하는 등 기층 민주 혁신을 적극 추진해 각 부류 기층 군체가 기층 관리에 질서 있게 참여하는 경로를 끊임없이 넓혀줌으로써 기층 민주의 발전에 새로운 동력과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각 부류 기층 군체가 기층 관리에 질서 있게 참여하는 경로를 넓혀주기 위해 반드시 사무처리 공개 제도를 진일보 보완해 촌민 사무 공개를 더 폭넓게 실행하고 대중의 감독을 폭넓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기업과 사업 단위의 민주 관리를 완비화하는 것은 기업과 사업 단위의 발전을 촉진하고 종업원들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해주는 데 유리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기업과 사업 단위는 종업원 대표 대회를 기본 형식으로 하고 기업 사무 공개 제도, 종업원 리사 제도, 종업원 감사 제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주 관리 제도를 보편적으로 구축해 노동 계급의 주인 지위와 일심 전력으로 노동 계급에 의지하는 방침을 충분히 구현했습니다. 종업원은 소속 단위에 대한 교회가 가장 깊고 또한 정도 가장 깊은 대중들입니다. 해당 단위의 중대 결책, 특히는 종업원의 직접적 리익과 관계되는 등 중대한 사항에서 민원 접대일, 민원 우편함, 근로관계 조율 간담회 등 방식을 통해 종업원 대중들의 민원을 직접 수렴하며 민주관리 제도를 통해 종업원 대중들이 의견과 건의를 충분히 표달하고 계책을 적극 내놓고 질서 있게 결책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기업과 사업 단위에서 과학적으로 결책하는 데 유리하고 기업과 사업 단위의 자체 발전을 촉진하고 종업원들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해주는 데 유리합니다. 전 과정 인민 민주를 발전시킴에 있어서 반드시 기층 민주의 발전을 중요한 기초성 사업으로 삼아 추진해야 합니다. 인민 대중들이 민주 정신을 육성하고 민주 소질을 단련하며 민주 실천을 전개하는 것은 대부분 기층에서 발생하고 발전하며 검증을 받게 됩니다. 기층 민주를 적극 발전시킴에 있어 반드시 시종 당의 영도를 견지하고 기층 대중자치제도를 견지하고 보완하면서 기층 민주의 경로를 부단히 넓히고 기층 민주의 방식을 부단히 혁신하고 기층 대중의 민주의식과 민주능력을 부단히 강화해 민주선거, 민주협상, 민주결책, 민주관리, 민주감독을 기층 관리의 전 과정의 각 방면에 일관시킴으로써 사람마다 책임을 짊어지고 최선을 다하면서 다같이 공유하는 기층 관리 공동체 건설을 추진해야 합니다.
1: 황천기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그리움.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간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100년의 항만도시 청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중국의 유명한 고송 시리즈 중 71번째는 100년의 항만도시 청도입니다. 푸른 산을 뒤두고 푸른 바다를 마주한 청도는 경치가 아름답고 붉은 기와의 건물들이 푸른 나무와 조화를 이루는 도시입니다.

5세기경 청도의 로산이란 웅장한 규모의 법회사가 세워졌고 도교의 암자들도 들어섰습니다. 8세기에 이르러 항만으로서의 립지가 점점 중요해지면서 청도는 북방의 중요한 대유무역 항구로 발전했습니다. 1840년 아편 전쟁 이후 청정부가 교수만 일대에 방어 시설을 건설하면서 청도의 도시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청도의 뛰어난 지리적 조건에 주목한 독일이 1897년 교주만을 점령하면서 이후 약 50년 동안 외세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독산 역사로 인해 청도의 도시는 오늘날까지도 뚜렷한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현재 청도에는 26개국 국가의 다양한 건축 양식을 간직한 건물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만구 건축 박물관이라고 불리는 청도에는 독일 청도 관저와 옛 경찰서 건물 그리고 유럽, 아시아, 미국 등 여러 나라의 건축 양식을 보여주는 건축물들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들 건축물은 도심의 8갈래 거리 주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거리 이름이 산해관, 정량관, 함곡관, 고용관 등 중국의 유명한 가문 이름을 따서 붙였기 때문에 이 일대는 팔대관이라 불립니다. 기봉 있는 지형을 따라 구불구불 이어진 거리 량 옆에는 이국적인 품격의 양옥 200여 채와 아담한 정원 20여 곳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로금이 우거진 팔대관을 거닐다 보면 마치 유럽의 어느 도시를 방문한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800km에 달하는 아름다운 해안선을 보유한 청도는 전국을 대표하는 해변 도시입니다. 대표적인 해안 명소로는 잔교와 로신공원, 서청도공원, 오사광장, 음악광장 등이 있습니다. 그중 청도 관광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잔교는 바다 깊숙이 뻗어있는 부두입니다. 1892년 청나라 시기에 건설된 잔교는 원래 군수용 부두였으나 여러 차례의 보수와 확장을 거쳐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길이 440m, 높이 10m의 잔교는 끝부분이 철골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바닥은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북쪽 끝 바다 위에는 정자 형태의 회란각이 세워져 있고 량 옆에는 란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라선형 계단을 따라 회란각이 오르면 푸른 하늘과 푸른 바다가 맞닿은 장관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파도가 밀려드는 모습이 아름다워 비각회라는 청도 10경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오사운동을 기념해 조성된 오사광장은 청도 신도시의 상징입니다. 중심광장과 로금광장, 해변공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변에는 청도시 정부 청사와 다양한 분수, 5월의 바람 조각상 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잔교 맞은편 바다에 위치한 서청도공원은 면적 12,000평방미터, 해발 17m의 작은 섬입니다. 해운총과 신이방, 선녀 조각상 등 다양한 볼거리를 갖추고 있으며 그중 금소표 등은 청도 10경으로 유명합니다. 청도 음악광장은 음악을 주제로 한 문화휴식 공간이자 전국 최대 규모의 음악광장입니다. 숲과 뜻 모양의 조형물이 어우러져 있으며 청도의 아름다운 바다 풍경을 감상하기에 좋은 장소입니다. 또한 청도에는 여러 해수욕장이 있어 바다를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2008년 북경올림픽 요트 경기가 열린 도시이기도 한 청도는 관광과 스포츠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새로운 관광 명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청도에서 자동차로 약 1시간 거리에 아름다운 로산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황해 연안에 솟아있는 로산은 바다와 산이 어우러진 독특한 풍광을 자랑하며 아름다운 봉우리와 기암괴소, 동굴, 안개가 어우러져 절경을 이룹니다. 맑게 흐르는 시냇물을 따라 산길에 오르면 아름다운 물길과 깊은 계곡이 펼쳐집니다. 고비를 돌 때마다 새로운 풍경이 나타나 감탄을 자아냅니다. 수려한 자연과 신비로운 도교 문화가 어우러진 로산은

이로부터 신선의 거처로 불리며 많은 사람들의 발길을 끌어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곳을 찾아 선경을 구했던 진시황입니다. 이후 금나라 시기 도교 전진파의 대표 인물인 구초기가 세 차례나 로산을 찾아 도교 경전을 전파하면서 로산은 중국의 대표적인 도교 명산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청나라의 소설가 포송룡이 집필한 중국 고전 단편 소설 료제지어의 여러 작품 역시 로산을 배경으로 하거나 이곳에서 영감을 받아 창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도교 성지인 로산은 독특한 도악 문화로도 유명합니다. 로산 도악은 상고시대 민요와 민간 선창에서 발전한 음악으로 강한 동이 문화의 색채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후 중국 전역에서 전파된 십방경은 역시 로산 도악을 바탕으로 발전했습니다. 특히 구초기가 로산 도악과 십방 도악의 교류를 촉진하면서 독특한 도교 음악 체계가 형성됐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민간 예술가들이 로산 도악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으며 그 가운데 여러 명곡은 지금까지도 널리 전해지고 있습니다.

0: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1: 그게...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간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로 듣는 세상 오늘 이 시간에는 16년의 동행, 7권의 공채 이 같은 제목으로 왕소령 할머니 이야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생후 5개월 만에 뇌속마비 진단을 받았던 안위성 초기원의 소녀 기기. 스스로 걷고 시를 외우고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기까지 그녀의 모든 성장 과정에는 할머니 왕소령의 헌신적인 보살핌이 함께했습니다. 기기가 태어나 얼마 되지 않아 부모는 려원했고 이후 각자가 새 가정을 이뤘습니다. 할아버지는 외지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 기기는 주로 할머니의 손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를 모르는 농촌 노인 왕소령은 손녀의 특별한 짝꿍으로 되어 16년 동안 사랑으로 손녀의 성장을 지켜가며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기기는 올해 16살입니다. 2010년 손녀가 태어났을 때 가족들은 큰 기쁨에 젖었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왕소령은 소녀를 돌보는 과정에서 다른 아이들과는 다른 점을 발견했습니다. 왕소령은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기기가 5살 되들 때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보통 5살 된 아이들은 움직이고 서려고 하는데 기기는 늘 잠만 자고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울기만 했지요. 의사는 기기가 뇌성 마비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믿을 수 없었던 왕소령은 기기를 데리고 북경과 상해의 여러 병원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어느 병원에서나 비슷한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장기간 재활치료가 필요하며 완치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왕소령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기기를 항주아동병원에 입원시켜 재활치료를 받게 했습니다. 병원 인근에 방을 얻어 생활하며 한편으로는 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일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손녀의 치료를 돌보았습니다. 항주에서 보낸 힘겨운 나날에도 왕소령은 단 한 번도 포기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꾸준히 노력하면 반드시 희망을 볼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침술과 전기치료, 신체 재활훈련이 반복되는 가운데 할머니와 손녀는 항주에서 4년 반을 보냈습니다. 어느덧 요촌에 갈 나이가 되자 의사의 권유에 따라 두 사람은 고향 적개현으로 돌아왔습니다. 왕소령은 집 근처 요촌을 찾아가 기기를 받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교사들은 많은 아이들을 돌봐야 했기에 원장 선생님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래도 왕소령은 여러 차례 찾아가 끝내 자신의 진심을 전했습니다. 제가 직접 돌보겠습니다. 결국 기기는 요촌에 다닐 수 있게 되었고 왕소령은 손녀를 품에 안고 요촌 생활을 함께했습니다. 요촌을 졸업한 뒤인 2018년 두 사람은 다시 소학교 1학년 교실에 함께 앉았습니다. 할머니와 손녀는 같은 책상을 쓰는 짝꿍으로 되었습니다. 백발 할머니가 어린 학생들 사이에 앉아있는 모습은 참말로 눈에 띄었습니다. 왕소령은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우리 아이만을 위해 수업할 수는 없었지요. 반에는 30명이 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배우고 집에 가서 다시 가르치기로 했습니다. 그날 이후 교실에는 누구보다 열심히 필기하는 최고령 학생이 생겼습니다. 어릴 적 하루도 학교에 다녀본 적이 없었던 왕소령은 자신의 이름조차 제대로 쓰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연필조차 제대로 쥐지 못했지만 병음부터 가장 쉬운 한자까지 하나하나 익혀나갔습니다. 모르는 글자는 아이들에게 물어보고 획이 많은 글자는 여러 번 반복해서 써보았습니다. 적규현 림계중심소학교 교무처 주임 리건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 소령에게는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특히 획이 많은 글자가 힘들었지요. 글자가 잘 보이지 않을 때는 직접 쓰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왕 소령은 먼저 배우고 익힌 뒤 손녀에게 다시 가르쳤습니다. 6년 동안 그녀는 무려 7권의 공책을 빼곡히 채웠습니다. 기기도 점차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왕 소령은 손녀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습득하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기도 다른 아이들처럼 똑같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지금도 그녀는 공책을 펼쳐들고 손녀와 함께 배운 내용을 복습하고 납니다. 공책에는 글자뿐만 아니라 그림도 가득합니다. 그것들은 모두 왕 소령이 교과서 사파를 따라 그린 그림들입니다. 할머니와 손녀는 그렇게 함께 소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러나 소학교를 마친 뒤 기기는 더 이상 일반 학생들과 같은 학습 속도를 따라가기 어려웠습니다. 의무 교육 규정에 따라 현지 중학교에서는 교사가 직접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마침 방문 수업이 진행되는 날이었습니다. 수업은 일주일에 한 번 이루어지며 기기의 상황에 맞춘 맞춤형 교육이 진행됩니다. 주된 내용은 손 제조와 생활 적응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현재 기기는 공부뿐만 아니라 할머니로부터 생활 기능도 배우고 있습니다. 옷 입기, 이불 개기, 장난감 정리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은 이미 스스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왕 소령은 자신의 건강이 허락하는 동안 최대한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집안일도 하고요. 밥 짓는 법, 채소 씻는 법, 채소 기르는 법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혼자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언젠가 우리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굶지 않고 스스로 밥을 해먹으며 평범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왕 소령은 16년 동안의 동행으로 뇌성마비 손녀에게 가장 든든한 사랑을 선물했습니다. 생후 5개월에 뇌성마비 진단을 받은 순간부터 그녀는 전국을 돌며 치료 방법을 찾았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손녀가 다른 아이들처럼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직접 교실에 들어가 짝꿍으로 됐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글을 배우기 시작해 7권의 공책을 채워나갔습니다. 학교 문턱조차 밟지 못했던 할머니였지만 누구보다도 끊기라는 두 글자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16년 동안 그녀는 하루하루 이어진 헌신과 사랑 그리고 삐뚤삐뚤한 글씨체로 7권의 공책을 가득 채워 기족이라는 두 글자를 손녀의 삶 속에 새겨놓았습니다. 기기가 그린 그림 한 장, 요원시 한 편마다 할머니의 빈틈없는 사랑이 깊이 스며 있습니다. 그녀가 걸어온 한 걸음 한 걸음에는 언제나 왕 소령의 따뜻한 손길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0: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1: 나는 깨끗한 초소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에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주황이민 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0: 최근에 우리나라는 박물관 사업에서 세인이 주목하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박물관이 많아지고 문화박람 관련 행사가 다채롭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평균 25만 명당 한 개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주말이나 휴가에 박물관을 찾는 것 역시 우리의 일상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국내의 박물관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 박물관 여행, 오늘 이 시간에는 소산 모태똥 동지 기념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산은 모태똥 조석이 탄생한 곳으로 수많은 중국인들에게는 단순한 마을이 아니라 역사와 정신의 상징입니다. 소산 모태똥 동지 기념관은 1963년에 문을 열었고 수십 년간 확장과 보수를 거쳐 오늘날에는 대규모 전시 단지로 발전했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한 인물을 추모하는 공간이 아니라 중국 현대사의 로종을 되새기고 국가 발전의 뿌리를 탐구하는 장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전시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먼저 생애 전시관에서는 어린 시절 모태똥이 소산의 농가에서 성장하던 모습부터 청년 시절 사상가로 성장해가는 과정, 그리고 혁명에 뛰어들며 중국 공산당 지도자로 자리 잡기까지의 전 과정이 사진과 문헌, 생활유품을 통해 상세히 소개됩니다. 낡은 책과 연필, 수학노트와 편지는 그의 소박한 삶과 진념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혁명 전시관입니다. 이곳에서는 장정, 항일전쟁, 해방전쟁 등 역사적 전환점에서 모태똥과 혁명 동지들이 남긴 업적을 다양한 자료로 전합니다. 전투 지도와 군보, 회의 기록과 연설 원고들이 전시돼서 단순히 지도자의 초상이 아니라 시대와 함께 호흡했던 생생한 기록을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신민주주의 혁명과 중화민공화국 창건의 장면은 웅장한 사진과 영상 자료로 재현돼 관광객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세 번째는 유산과 정신 전시관입니다. 모태똥이 남긴 사상과 문학 작품,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보낸 기념 자료들이 전시되었습니다. 그의 시는 대자연과 인간의 의지를 함께 노래한 문학 작품으로서도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전시 시리는 그의 필체가 담긴 진필 시고와 작품이 전시되어 있어 지도자이자 또 시인이었던 그의 또 다른 면모를 느낄 수 있습니다. 기념관은 단순히 유물을 모아둔 공간이 아니라 교육의 체험 장으로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위한 역사 교육 프로그램, 다큐멘터리 영상, 그리고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한 체험형 전시가 마련돼서 젊은 세대가 보다 직관적이고 생생하게 역사를 배우도록 돕고 있습니다. 매년 수백만 명의 관람객들이 이곳을 찾으며 그 중에는 국내외 연구자와 관광객도 많아 국제적인 역사 연구의 장으로도 기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소산 모태똥 동지 기념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용철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아버지 산 오문.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음악 속의 시간 여행. 오늘 이 시간에는 황천기 가수의 대표곡 황토고원과 내가 열렬히 사랑하는 고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천기 가수는 어린 시절부터 음악적 감각과 청한 음색으로 주목받았습니다. 1980년대 후반 중국 사회는 개혁개방의 물결 속에서 새로운 음악을 갈망했는데 바로 그 시기에 서북 지방의 황토고원에서 울려 퍼지는 힘찬 리듬과 고호 같은 창법이 대중들의 마음을 강타했습니다. 황천기는 남자 가수들 위주였던 서북풍 음악 속에서 료청으로서 드물게 그 흐름을 이끌며 독자적인 목소리를 남겼습니다. 그녀의 노래는 거칠고도 웅장한 서북 대지의 정서와 함께 료성의 섬세함이 더해져 새로운 감각을 열어주었습니다. 노래 황토고원은 그녀를 단숨에 전국의 이름난 가수로 올려놓은 명곡입니다. 이 노래는 원래 산소 지방의 민요풍 선율을 바탕으로 작곡됐습니다. 황토고원 후에 내 뜨거운 노래가 울려 퍼진다는 가사는 단순한 지역 노래를 넘어서 중국 대지와 민중의 생명력을 노래한 시대의 찬가였습니다. 발표 당시 이 곡은 개혁개방 물결 속에 중국 사회의 심리에 종합히 부합했습니다. 도시로 몰려든 청년들에게는 고향에 대한 향수와 자부심을 일깨웠고 대중에게는 새로운 정체성의 울림을 주었습니다. 아래 노래 황토구원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계속하여 황천계 대표곡 내가 열렬히 사랑하는 고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노래는 제목 그대로 고향에 대한 깊은 애정을 담아낸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서북풍의 거친 리듬보다는 한층 더 서정적이고 서사적인 선율로에 펼쳐집니다. 고향 산천을 노래하면서도 단순히 향수에 그치지 않고 고향이야말로 나의 뿌리이자 영원한 사랑이라는 적극적이고 뜨거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작곡가는 이 곡을 작곡할 당시 서북고원의 풍경과 그곳 사람들의 소박한 삶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황천기는 두 개의 힘이 있으면서도 따뜻한 목소리로 곡의 감정을 살려내 청중들이 노래 속 풍경을 눈앞에 그리듯 느끼게 했습니다. 이 노래는 황토고원의 후속곡처럼 들리면서도 려성 보컬의 섬시한 감정을 조민의 선곡으로 평가를 받으면서 황천기의 음악적 실력을 넓혀주었습니다. 아래 황천기의 목소리로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의 문화공감 프로를 마칩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성과 진행의 김홍아였습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새 사상으로 새 로종 인솔. 오늘은 문화와 자연 유산이 신시대의 새로운 활력을 얻고 새로운 빛을 발하게 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0: 제18회 해협 론단 대회가 함흥에서 개최됐습니다.
1: 올 1월부터 5월 전국 철도 료객 수송량이 연인 수로 19억 6,900만 명에 달해 사상 동기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0: 미국이 이란과 14일 협정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 뉴스에 시사 해설과 특집 프로를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금형 청소기는 세계 문화와 자연유산은 인류 문명 발전과 자연진화의 중요한 성과이자 서로 다른 문명 간 교류와 상호 참조를 촉진하는 중요한 매개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소중한 재물을 잘 보호하고 계승하며 활용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공동 책임이자 인류 문명의 지속과 세계 지속 가능 발전의 필연적 요구입니다. 각지 각 부문은 문화와 자연유산 보호, 계승, 활용 사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중화민족의 문화 보물과 자연 명물이 신시대의 새로운 활력을 얻고 새로운 빛을 발하게 함으로써 이민 대중의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수요를 더 잘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동굴내 가장 아름다운 관음상은 디지털 기술을 통해 가상으로 복원한 것입니다. 하남성 락양에 위치한 룡문석굴 연구원 디지털화 전시청에서 직원이 만불동 관음동굴의 현황과 복원한 이중판 3D 프린팅 전시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룡문석굴 연구원 문물보관 전시 문헌자료센터 전시 디지털과 장국봉 부과장은 조각상에 관한 모든 정보는 디지털 공간의 연구석으로 저장돼 얘기 중

습금형 청소기는 이런 중화 문화의 보물들을 잘 보호하고 계승하며 존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년 남짓한 동안 룡문석굴연구원은 주요 동굴에 대한 디지털화 채집을 지속적으로 다그치고 고정밀도 디지털 자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습니다. 이 과정이 340건의 소장 탁구에 대한 디지털화 등록 작업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보조 디지털화 기술의 병목을 돌파하여 흩어진 몸을 14점에 대한 신수 합의를 실현했습니다. 룡문석굴연구원 당연의 속이 요구는 청소기 당부를 명기하고 룡문석굴에 대한 과학기술 보호 기초연구, 선전과 전파 사업을 한층 더 강화해 중화 문화의 보물들이 영원히 전승되고 빛나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문화와 자연유산 대국인 우리나라는 총 60건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중 문화유산은 41건, 자연유산은 15건, 문화와 자연복합유산은 4건입니다. 당면 각지 각 부문은 문화보물과 자연명물에 대한 보호 등 사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운남성 료강시에서는 료강시 동바문화연구원이 새로 건설한 고적복원 작업실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면서 동바고적에 대한 체계적 보호 작업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료강시 동바문화연구원 화결례 원장은 동바문화연구원은 동바고적문은 3,800여 건을 소장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동바고적 900건에 대한 초보적인 등급 분류 작업을 끝냈다고 소개했습니다. 다음 단계는 과학적이고 규범적이며 차별화된 보호 조치를 위한 과학적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문물 보호법을 개정 실시하고 31개 성과 자치구 직할시가 지방 모형 문화유산 보호 법규를 제정했으며 제4차 전국 문물 보편 조사를 가동하고 전국 국유 박물관 소장 문물 안전 관리 조문 행동을 전개했습니다. 이란 실무적 조치는 중화민족의 귀중한 유산을 잘 보호하기 위해 튼튼한 장벽을 쌓습니다. 국가문물국 정책법교사 류대명 사장은 보호를 시종 선차적 과제로 삼고 단계별 분류별 보호체계를 적극 구축하며 문물보호 종합능력을 향상시켜 귀중한 유산이 영원히 보존되고 후세에 혜택을 주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25년 12월 허조족 이마카는 긴급 보호가 필요한 모형문화유산 명부에서 인류모형문화유산 대표작 명부로 성공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의 모형문화유산 명부 및 명록에 기재된 중국 항목은 이미 45건으로 늘어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보호 속에서 계승하고 활용 과정에 빛을 내게 해야 합니다. 현재 흥룡강성 동강시 모형문화유산 디지털 체험관은 관객들이 앞다투어 찾는 인기 명소가 되었습니다. 관내에 들어서면 허조족의 역사와 전설, 오렵생활, 이막한 서사예술이 영상 소리 등 형식을 통해 생생하게 재현되고 있습니다. 동강시 모형문화유산 문물보호센터 리서 주임은 모형문화유산의 디지털화 보호 건설을 적극 추진하고 채집한 진귀한 영상, 사진, 문자 등 자료를 입력해 호조문화 자원의 한관 보존을 실현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체험관은 또 모형문화유산 수공예 체험구와 문화창의 제품 맞춤형 서비스 구역을 건설해 오래된 모형문화유산의 대중 접근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문화와 자연유산이 대중생활에 융합하면서 경제사회 발전에 동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귀조성 동북부에 위치한 범종산은 희귀 멸종 위기종인 검금빛 원숭이와 법종산 존나무의 세계 유일한 서식지입니다. 또한 빼어난 산수 절경과 깊은 문화 절약을 바탕으로 중국의 탁월한 생태보호 성과를 세계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귀조 범종산 국가급 자연보호구 관리국 임효료 국장은 산 위에서는 간법을 실시해 관광 과부하 문제를 근절하고 원시 생태 환경을 전방위적으로 보호하는 한편 산 아래에서는 량질 생태 자원에 의존해 범종산 주변 지역의 생태 양로, 종품 민박 등 녹색 저탄소 산업을 대대적으로 육성하는 것으로 현지 대중의 취업과 소득 증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세계자연보호연맹에 따르면 우리나라 모형문화유산지 중 90%가 우수 량모 등급을 받았으며 이는 전 세계 평균 수준인 61%, 아시아 평균 수준인 68%보다 훨씬 높습니다. 자연의 보물이 창출한 생태적 배당은 대중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획득감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국가삼림조원국 자연보호지관리사

0: 손홍안 부사장은 모형문화유산을 통해 생태관광, 자연체험학습, 리마경제 등 녹색 산업을 발전시키고 지역사회 공동관리를 추진하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또한 여러 지역의 모형문화유산, 문화관광을 지방의 기간 산업으로 키워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생하고 보호와 발전을 병행하는 모식을 적극 개척하고 있습니다.
1: 제18회 해협론단대회가 13일 함흥에서 열렸습니다. 중공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전국정협주석인 왕혼영이 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했습니다. 왕혼영 정협주석은 올 4월 습근평 총서기가 중국 국민당 정려문 주석을 만나 중요한 연설을 발표하고 양안 관계의 평화적 발전과 조국 통일 위협을 위해 전진 방향을 제시하고 양안 교류 협력, 양안 융합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었다고 표했습니다. 우리는 시종 중화민족의 전반 리익과 장원의 발전에 견지해서 양안 관계 대국을 파악하고 한계 중국 원칙과 구의 공동 인식을 견지하며 이른바 대만 독립 분열 행위와 외세 간섭을 단호히 반대합니다. 그리고 양안 관계 평화 발전의 길을 확고부동하게 견지하고 조국 통일 위협을 뒤틀림없이 추진하며 중화민족 공동의 터전을 잘 지키고 잘 건설하며 잘 발전시켜야 합니다. 왕혼영 정협주석은 중국 공산당 제20기 4차 전원회의에서 15차 5기는 전망계획에 웅대한 청사진을 그렸으며 이는 양안 관계 발전을 위해서 광활한 공간을 제공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우리는 양안 한가족 리념을 견지하고 광범위한 대만 동포와 대만 기업이 양안 교류와 협력, 융합과 발전에 대세에 가세하면서 대륙의 고품질 발전과 현대화 건설에 참여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양안 동포와 양안 청년들이 중화민족, 중화문화, 위대한 조국에 대한 동질감을 증진하고 떳떳한 중국인으로서의 기계와 기상을 갖추며 중화민족 위대한 부흥의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열어나가야 합니다. 중국 국민당 부주석 장영공은 축사에서 양안 동포는 모두 중화민족이고 같은 뿌리를 가진 일맥상통의 한 가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진정한 대만인은 떳떳한 중국인이기도 합니다. 양안 교류 협력을 심화해 양안 민중의 복지를 증진하고 대만 해협의 평화를 공동 수호하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함께 도모해야 합니다. 기타 대만 동포 대표들도 자리로 발언했습니다. 대회 앞서 왕혼영 정협주석이 론단에 참가한 대만 귀빈 대표들을 접견했습니다.
0: 중국인민 항일전쟁의 승리는 중국 현대사에서 외적 침입에 맞서 거둔 첫 번째 완전한 승리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버팀목 역할은 이 승리의 관거리였습니다. 계열 보도, 위대한 노송을 통해 오늘 그 가열처절했던 존하의 세월을 되돌아봅니다. 련용성 심양시 9.18 역사 박물관 광장 앞에는 거대한 기념비가 묵묵히 서 있습니다. 기념비에 새겨진 인력 속에는 잊을 수 없는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1931년 9.18 사변이 발발하며 일본군이 만주를 침범했습니다. 9월 20일 중공중앙은 성명을 발표하여 일본 제국주의의 만주 강점에 반대한다고 당당히 선언했습니다. 1935년 12월 장정을 거쳐 선북에 도착한 중공중앙은 와요보 회를 열고 항일민족 통일 전선 전략을 제정했습니다. 이는 전국 각계의 열렬한 호응을 얻으며 중화민족의 새로운 각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1936년 12월 중국 공산당은 소안사변의 평화적 해결을 적극 추진했습니다. 민족 존망의 위기 속에서 국공량당의 제2차 협력을 이끌어내며 전국적인 단결 항전의 길을 열었습니다. 1937년 7월 7일 일본군이 로고교 사변을 도발하며 항전이 전면적으로 발발했습니다. 사변 다음 날 중국 공산당은 전국에 전보를 발송하여 전국인민, 군대, 정부가 단결해 민족 통일 전선에 조롱성을 쌓고 일본 침략에 저항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그 시기 일본군은 중국 대지에서 수많은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가는 곳마다 방화, 략탈, 살육, 강간 등 끔찍한 죄악을 소숨지 않고 자행했습니다. 강산은 부서졌지만 기계는 꺾이지 않았고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서 역전의 기회를 노렸습니다. 망국론과 석전석 결론이 람화된 1938년 모태똥은 연안의 도굴에서 지구전을 로남을 집필했습니다. 그는 중국은 석전석결이 불가능하고 항전은 지구전이 될 것이며 최후의 승리는 중국에 있다고 욕설했습니다. 또한 인민전쟁 발동 전략을 제시하며 중국 항전의 길을 밝혀주었습니다. 인민에 의지하고 인민을 동원하며 인민을 위하는 길이어야만 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이끄는 항일 국민은 광범위한 지역에서 기동성 있는 유격전을 창의적으로 전개하며 수많은 작은 승리로 대승리의 기반을 쌓고 일본군의 잔여 세력을 점진적으로 소멸했습니다. 이렇게 침략자를 인민전쟁의 거대한 바다에 빠뜨리며 약소국이 강대국을 이기는 전쟁의 기적을 창조했습니다. 평양관 대첩은 일본군의 불패 신화를 깨뜨렸습니다. 백단 대전에서는 반로군의 105개단 20여만 명이 참전해 1,800여 차례 작전을 펼치고 2만 5천 명의 적을 소멸했으며 다수의 일본군 병력을 억제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항일전쟁 기간 반로군 신사군, 화남 항일유격대는 일본군과 12만 5천여 차례 교전하여 170여만 명의 적을 소멸했습니다. 이 중 일본군만 52만 7천여 명에 달합니다. 동북항일연구는 14년간 분투하며 25만 명의 적을 소멸했습니다. 실천이 증명하듯 중국 공산당은 중국 인민이 민족 독립과 해방을 쟁취하는 강대한 힘이자 전민족 항일물결의 버팀목이었습니다. 1945년 8월 9일 모태동은 베놈에 대한 최후 결전이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9월 2일 일본 정부가 토항서에 서명함으로써 중국인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쇼 전쟁의 최종적인 승리가 맺어졌습니다. 위대한 항일전쟁 정신은 중국인민에게서 귀중한 정신적 재산입니다. 이는 언제나 중국인민이 모든 어려움과 장애를 극복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해 분투하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1: 국가철도그룹에 따르면 올 1월부터 5월까지의 기간 전국 철도 부문이 운송한 여객이 동기 대비 5.7% 증가한 연인 수로 19억 6,900만 명을 넘으면서 사상 동기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철도와 공공의 융합 발전을 적극 추진하는 과정에 우리나라는 여객들에게 다양하고 고품질의 출행 기회를 제공하면서 관광 경제 발전을 효과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여객 800여 명이 탑승한 관광 전용 열차가 최근 섬서성 산시에서 출발해 롱해 철도를 따라 하서주랑, 우름치, 인영, 알타이, 카시카르 등지를 경유하는 왕복 운행을 실현하면서 탑승권 한 장으로 신강의 아름다운 풍경을 한꺼번에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여행객 호염홍은 이 관광 열차는 시설이 구전하고 좌석도 편안해 체험감이 매우 좋았다고 터놓았습니다. 얼마 전 흥룡강선 2026년 첫 신강 관광 열차인 룡강 관광 은료호가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2025년 고령자 맞춤 개소를 마친 이 열차는 지금까지 이미 연인 수로 5천 명 이상의 고령 여객을 수송해 노년층 여객들이 선호하는 관광 열차가 됐습니다. 국가철도그룹 할빈국 할빈철도문화관광회사 로사명 사장은 내몽골, 영하, 감숙, 신강 4개 성과 자치구를 경유하는 이 관광 열차는 도낭막고굴, 명사산, 월아천, 신장, 천지, 사이림호 등 30여 개 유명 관광지를 이어놨다고 소개했습니다. 올 들어 철도 부문은 각지 문화관광 부문과 긴밀히 협력해 철도 관광 융합 발전을 힘써 추진하고 운행 로선을 정교하게 설계해 참대곰 전용 열차, 장강 삼각주의 별, 중원 철도, 대하지 남호 등 새로운 테마 관광 열차를 운행했습니다. 1월부터 5월까지 기간 전국 철도가 운행한 관광 열차는 1,400편, 그중 관광 전용 열차가 705편, 관광 전용 코스 열차가 695편이었습니다. 국가철도그룹 고객센터 마케팅부 장도 부총감에 따르면 각지에서 열리는 경기대회, 전시회, 문예공연 일정에 맞춰 가수 팬 전용 열차, 스포츠 팬 전용 열차, 체험학습 전용 열차

0: 향촌시장 진출, 농업분야의 신질 생산력 육성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면서 현역지역의 소비 활력을 크게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농촌 택배망 건설이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현에는 센터, 향에는 2급 배송역, 초에는 배송소를 건립하는 3단계 택배 물류 체계를 기본적으로 형성하면서 향촌 진흥과 소비 승격을 힘있게 떠밀었습니다. 공급 면에서 5월 택배 서비스 체계가 량완 양상을 보이고 기업의 전반적 서비스 품질과 운영 수준이 향상되었습니다. 한편 기업의 재고 소진 속도가 빨라지고 유통 효율이 개선되었습니다. 수급 시장이 효과적으로 연계되면서 배송의 시효성, 주문 보상 능력, 고객 만족도가 모두 상승하고 업계 전체의 운영력과 종합 서비스 능력이 최적화되고 서비스 품질이 안정적으로 향상했습니다. 다가오는 전자상거래 성숙에 대비해 물류기업마다 배송 방안을 전면 최적화하고 배송과 콜드체인 비축 설비를 승격하며 도시와 향촌 지역의 말단 배송소를 증설하는 한편 서비스 기준과 직원 교육을 강화해 물류망의 효율적 운행을 보상할 것입니다. 중국물류구매연합회 최충부 총경제사는 소비품 신구 교체 등 소비 촉진 정책이 깊이 있게 추진되고 쇼핑 시즌에 집중 수요가 겹치면서 업종의 성장 동력이 충분하고 전자상거래 물류 활성도도 계속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보았습니다.
1: 단오절 분위기가 짙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통 음식이 새로운 변신을 시도하고 무형 문화 기회가 문화창의 제품으로 재탄생하면서 시장의 소비 열기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최근 상해 여러 식품 기업의 종지 판매가 지속적으로 호황을 누리면서

0: 및 파숙 중지는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는 강남 지역에서 초여름이면 성행하는 전통 특색 흑미밥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심효룡에 따르면 특색 흑미밥은 모세 나무잎으로 잡쌀을 하룻밤 담그었다가 만드는 것인데 거기에 팥속을 넣으면 흑미 팥속 중지가 완성됩니다. 올해 이 신제품은 시장에서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회해로 위치한 또 다른 식업체는 중지잎으로 찹쌀을 감싸 만드는 전통 형식을 바꾸어 중지를 디저트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겉은 초콜릿이고 속은 과일이나 파친 중지는 소비자들의 각광을 받았습니다. 상해 시민 풍열은 이처럼 중국과 서방 양식에 어우러진 중지는 처음 본다면서 새로운 시도라고 표현했습니다. 절강 2호 국제상업무역성에서는 송나라 비단 등 전통 공예를 곁들인 단오절 문화창의 제품인 향랑과 오색줄 판매가 호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소몽단 경영자는 이른 아침부터 바삐 돌아치고 있습니다. 가게는 구매 상들로 붐볐고 온라인 주문이 끊기질 않았습니다. 소몽단은 고명의 한 고객이 이미 수차나 구매했다면서 처음 가져간 상품이 잘 팔리면서 상품을 계속 주문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1: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13일 발표한 데 따르면 미국과 이란이 14일 협정에 서명할 예정이며 협정을 체결한 후 호르무즈 해협을 즉시 개방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은 더 이상 핵무기를 보유하려 하지 않을 것이며 핵무기를 구매하거나 자주적인 연구개발 또는 기타 방법을 통해 보유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그리고 정세가 안정된 후 미국은 이란 경내 또는 미국 본토에서 산재에 손교되는 농축 우라늄을 희석 처리 또는 제거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과정이 빠르고 순조롭고 여유 있게 진행되길 바란다며 만약 예상과 어긋날 경우 궁극적인 수단도 남아있다고 유협했습니다. 파키스탄 외교부가 13일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파키스탄 부총리 겸 외교부장 다르가 이날 사우디아라비아 외교 대신 파이살과 통화했습니다. 쌍방은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최종 단계에 진입한 것과 14일로 예정된 전자서명식의 환영을 표하고 이 중대한 진척이 지역의 지속적 평화와 안정에 요조하길 바란다고 표했습니다. 이란 언론에 따르면 이란 국가안전위원회 나보얀 부주석이 13일 이란과 미국의 양해각서 내용에 따라 모든 상선이 그 어떠한 제한도 없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행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김정익 강소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국제사회가 긍정적으로 대하는 중국 경제 지구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들어 글로벌 상무 무역이 압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지역 충돌, 수요 양극화, 보호주의 태도 등 요인이 세계 경제를 끊임없이 교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올 1월부터 5월까지의 기간 우리나라 수출입은 동기 대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해외 매체와 전문가들은 중국의 뛰어난 대외 무역 실적이 글로벌 공급망 내 중국 제조업의 지구력과 경쟁력을 보여주고 중국 경제 고품질 발전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한층 더 높여주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 세관총서가 최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26년 1월부터 5월까지 우리나라 수출과 수입에 모두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상품무역 수출입 총액은 동기 대비 15.3% 증가한 20조 6,800억 원에 달해 증가폭이 1월부터 4월까지 기간보다 0.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5월까지 우리나라 월간 수출입 규모는 연 3개월 동안 4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글로벌 인공지능 수요와 투자 흐름에 따른 산업 배치가 중국 대외 무역이 실적의 얘기를 뛰어넘게 한 핵심 요인으로 꼽힙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AI 컴퓨팅 인프라 건설 붐이 중국 첨단 기술 제품 무역 성장을 기념하고 집, 컴퓨터 설비가 수출입 증가에 큰 기여를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5월 중국 반도체 수출의 동기 대비 증가폭이 2013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고 컴퓨터와 부속품 수출 증가폭이 2010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싱가포르 대화은행 경제학자는 AI 산업 사슬이 첨단 기술

수출 제품의 량방향 무역 활성화를 이끌면서 반도체와 컴퓨터 설비의 수출입 성장을 동시에 추동했다며 은행은 중국의 연간 대외무역 성장 예기를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말레이시아 스타즈 일보는 중국의 수출 성과가 예기보다 뛰어나다며 중국 경제와 산업의 회복력을 강조했습니다. 중국의 전반 수출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수입도 크게 늘어나면서 중국 국내 제조업과 항만, 다국 산업 사슬과 공급망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도했습니다. 신에너지 산업 분야에서도 중국의 수출 우세는 확고합니다. 리튬 전지, 태양광 발전 설비, 풍력 발전 설비 등 제품은 1월부터 5월까지 고속 성장을 유지했습니다. 옥스퍼드 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중동지역 분쟁으로 글로벌 에너지 비용이 상승하면서 친환경, 첨단기술 제품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은 완비화한 산업사슬과 대규모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에너지 가격 상승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으면서 녹색 에너지 장비와 AI 하드웨어 등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부각하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시장 다원화 전략도 중국 대외 무역의 회복을 뒷받침하는 핵심 요소라고 평가했습니다. 1월부터 5월까지 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중국의 수출입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18.2% 증가한 1조 1,400억 원에 달해 역대 같은 기간 최초로 1조 원 선을 돌파했습니다. 같은 기간 아세안, 유럽 동맹, 라틴 아메리카 등 지역에 대한 중국의 수출입 증가율도 모두 두 자릿수를 넘었습니다. 네덜란드 인터내셔널 그룹 보고서는 무역 상대국 다원화가 단일 시장의 변동 위험 부담을 효과적으로 분산시키고 신흥 시장의 지속적 확장이 중국 대외 무역의 충격 저항력을 크게 높여주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케냐 경제학자 제임스 히크와티는 중국의 대외 무역의 강력한 성장세는 다원화한 무역 파트너를 통해 글로벌 무역 회복에 튼튼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은 아시안 지역을 위해서 안정적 시장을 구축했을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국가들과 함께 경제무역 협력을 적극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수교국 53개에 대해서 무관세 조치를 전면 시행하는 등 조치를 통해서 중국은 글로벌 무역 회복에서 강력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단순한 세계 공장을 넘어 글로벌 시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1월부터 5월까지 우리나라 수출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20.5% 증가한 8조 7,7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5월의 수입 성장폭은 21.5%를 기록하면서 연 3개월 동안 20% 이상의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오세아니아 리뷰 웹사이트는 글로벌 통화 긴축과 지정학적 불안정한 정세 속에서도 중국 수입이 20%의 높은 증가를 기록한 것은 국내 산업 수요의 강력함과 소비 기반의 안정을 반영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말레이시아 동남아 사회과학연구센터 총재 겸 말레이시아 일대로위원회 비서장인 량지화는 아시안 최대 무역 파트너로서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양호한 흐름은 지역 내 무역, 투자와 산업 협력의 활성화를 직접 견인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중국 경제가 보여준 안정성과 지구력은 정밀하고 효과적인 거시적 조절 통제 정책, 완비화한 산업체계, 초대규모 시장, 지속적인 고수준 대외 개방을 만들어낸 종합적 우세를 입증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국제사회가 긍정적으로 대하는 중국 경제의 지구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장기였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전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자성한 보도와 설명을 해드리는 심층보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함강은입니다. 먼저 학습 시간을 보내드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남아프리카 인프라 전시회에서 주목을 받은 중국 제조업계의 새로운 제품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뉴스 추적 시간에는 최근 3년 만에 처음 금리를 인상한 유럽 중앙은행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애청 바랍니다.

0: 먼저 학습 코너 시간입니다.
1: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2: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3: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0: 오늘은 신시대 인재사업의 새로운 리념과 전략과 조치를 전면 관철하자를 보내드립니다. 이 글은 석분평이 중앙인재사업회에서 한 연설의 일부분입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시종 인재발전체제와 기재개혁을 심화해야 합니다. 이는 인재사업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보상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인재양성과 등용, 평가와 봉사, 지원과 격려 등면의 체계적이고 기재적인 장애를 타파하고 네 가지 주의 현상을 타파하며 인재 등용 주체에 권한을 부여하고 인재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며 우리나라 제도적 우위를 인재 우위와 과학기술 경쟁 우위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인재의 성장에 유리한 양성기재, 사람마다 재능을 발휘하는 데 유리한 등용기재, 인재들이 각자의 재능을 발휘하는 데 유리한 격려기재, 인재들이 두각을 나타내는 데 유리한 경쟁기재를 서둘러 형성해 과학연구에서의 각종 형식주의적이고 관료주의적인 관리 방식의 구속으로부터 인재들을 해방시켜야 합니다. 여섯째, 시종 전하의 영재를 널리 영입하고 등용해야 합니다. 이는 인재사업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 요구입니다. 중국의 발전은 전 세계 인재들의 참여가 필요하며 중국의 발전은 또한 전 세계 인재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보다 적극적이고 개방적이며 효과적인 인재 영입 정책을 실행하고 전 세계의 혁신 자원을 잘 활용해 시급히 필요하고 부족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영입하고 흡인력과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 제도와 체계를 형성해 세계적 중요 인재 중심과 중요 인재 혁신 고지 건설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일곱째, 시종 인재를 알아보고 아끼고 존경하고 등용하는 환경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인재사업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한 사회적 조건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인재를 존중하고 인재를 간절히 바라고 구하는 사회적 환경과 공정하고 평등하며 경쟁을 통해 우수한 자를 선택하는 제도적 환경, 대우가 적절하고 보장이 확실한 생활환경을 적극 조성하는 등 인재들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훌륭한 여건을 마련해 줌으로써 전 사회적으로 대담하게 혁신하고 과감하게 혁신하며 혁신을 포용하는 것을 권장하는 양호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여덟째, 시종 과학자 정신을 고양해야 합니다. 이는 인재사업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한 정신적 선도이자 사상적 담보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조국을 가슴에 품고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애국정신, 과감하게 과학의 고봉에 오르고 과감하게 남보다 앞서는 혁신정신, 진리를 추구하고 학문에 전진하는 실무정신, 명리를 탐내지 않고 연구에 전념하는 헌신정신, 지혜를 모아 난관을 돌파하는 단결협력의 협동정신, 기꺼이 디딤돌이 돼 후학들을 격려하고 이끌어주는 인재 양성정신을 고양해 각 부류 인재들이 애국분투의 뜻을 세우고 개척혁신에 정진하도록 교육하고 인도해야 합니다. 상기 8가지 내용은 우리나라 인재사업 발전의 법칙성을 한층 더 깊이 인식하는 데 기초해 제기한 새로운 리념과 전략과 조치로서 우리는 이를 시종 견지하며 끊임없이 풍부히 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0: 지금까지 학습 코너 시간이었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이어서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남아프리카 인프라 시장에서 주목을 받은 중국 제조업계의 새로운 제품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2: 이슈되는 사건, 사고와 뉴스에 대해 자상한 설명과 분석을 진행하며 사건 내면의 숨은 의도를 파헤쳐드리고 해외학자, 전문가들의 생각을 전해드리는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남아프리카 인프라 전시회가 6월 9일부터 11일까지 기간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가운데 25개 국가의 참가 업체 400여 개가 이번 전시회에 참가했습니다. 전시회에서 중국 기업 120여 개가 공정기계와 도관, 수력시설, 도로재료, 건축자재, 지능교통 등 분야의 제품을 집중적으로 전시했습니다. 중국 제조업계의 새로운 성과는 많은 참관자들의 발길을 끌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 전동화 설비, 현지화 서비스와 맞춤형 방안은 적지 않은 중국 기업이 언급한 키워드가 됐습니다. 전시에 참가한 중국 기업에 따르면 남아프리카가 기초시설 건설 수요를 지속적으로 방출하면서 현지 시장은 제품 성능, 운영 원가, 애프터 서비스에 대해 더 높은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남아프리카를 비롯한 아프리카 시장을 확장하는 과정에 중국 기업은 단일 제품 수출에서 현지 수요에 더 적합한 제품과 서비스, 솔루션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전환했습니다. 31그룹 부스에서 전동 중카드, 전동 지게차와 신축팔 지게차 등 설비가 초점 화제가 됐습니다. 이번 전시에서 건축과 물류, 창고 등 3대 분야에 착안한 31그룹은 건설기계 전동화 분야의 성과를 전시했습니다. 3일 해양중공업유한회사 국제마

마케팅 경제에 따르면 산업화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산업 기반과 교통 운수 체계가 비교적 성숙되고 시장 발전 예비가 비교적 큰 남아프리카에서 연료 원가가 비교적 높아 전동화 설비가 더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제품뿐만 아니라 현지화 능력도 중국 기업의 시장 확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에서 산업단지와 중심 창고 건설에 투자한 3일그룹은 고객에게 부품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지에 교육센터를 설치해 현지 직원들에게 기술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데 현지 산업단지의 직원 비율이 90%에 달합니다. 여러 중국 기업에 따르면 설비 신뢰성, 운영 원가, 애프터 서비스에 대한 아프리카 시장의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중국 기업은 제품 품질, 서비스 체계와 맞춤형 능력을 격상시키는 것으로 시장을 개척해야 합니다. 대형 건설 기계 기업 외에 여러 인프라 부대 시설 분야의 중국 민영 기업도 아프리카 시장에 뿌리 내리는 과정에 남아프리카를 중요한 역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 처음 참가하는 산서 금표 광전과학기술위원회사 총경리 금단단은 케냐와 탄자니아, 나이지리아 등 나라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는 올해 아프리카 시장을 다일층 개척할 계획입니다. 김단단 총경대에 따르면 출항하는 과정에 중국 기업은 간단한 공급에서 수요에 따른 맞춤형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조명 제품의 경우 현지 시장의 규격, 사용 수명, 제품 품질 등에 대한 현지의 요구에 따라 제품과 방안을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고객의 요구와 현지 기후 환경, 전력 환경, 사용 장면에 따라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 제품이 전시회에 집중적으로 모습을 보인 것은 인프라 등 분야에서 국제 협력에 대한 남아프리카의 수요를 반영합니다. 전시회 개막식에서 남아프리카 기초시설청 책임자 마미처 마세모라는 기초시설 분야에서 뚜렷한 발전을 이룩한 중국은 세계 선두적 지위에 놓여 있다며 남아프리카는 인프라 건설 분야에서 중국의 경험을 참고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마세모라는 남아프리카는 더 많은 현지 기업이 중국 기업과 협력하길 바란다고 말합니다. 중국 기업은 기술과 전문 능력을 가져와 남아프리카 본토 기업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전시회에 참가한 중국 기업에서 남아프리카는 중요한 시장일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업무를 확장하는 창구이기도 합니다. 김단단 총경리는 중국 제조의 우세는 완전한 산업사슬과 강대한 제조 능력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많은 중국 기업들이 함께 해외시장으로 나가 량질 제품과 서비스를 해외시장에 가져다 주길 바란다고 표했습니다.

0: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1: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2: 일회용 비닐 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1: 비닐 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1: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실내외 온도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1: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2: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3: 계속해서 뉴스 추적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근 3년 만에 처음으로 금리를 인상한 유럽 중앙은행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2: 국내외 초점 뉴스, 분쟁이 심각한 사건 사고, 이슈되는 소식과 관련해 자상히 보도해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전후와 그 후를 지속적으로 알아보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진모를 깊숙이 파헤치고 원인, 경과, 결과까지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3: 유럽중앙은행이 11일 유로존 3대 관건 금리를 25포인트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유럽중앙은행이 2023년 9월 이후 처음 금리를 인상한 것이며 중동전쟁이 에너지 시장에 충격을 가한 후 통화정책에 대한 글로벌 주요 중앙은행의 첫 중요한 조정입니다. 유럽중앙은행은 중동 전쟁의 지속 시간이 예기를 초과하고 에너지 가격 상승이 더 광범위한 경제 영역으로 전도되면서 통화 팽창 압력을 높이고 유럽 경제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은 이날 공보를 발표하고 6월 17일부터 유로존 예금 기재 금리를 2.25% 주요 재용자 금리를 2.4%, 한계 대출 금리를 2.65%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은 중동 전쟁이 통화 압력을 높이고 있다며 통화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에너지 가격 충격의 강도와 지속 시간에 달려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위험 부담과 유로존의 중기 예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당면 금리 인상에 대한 결정은 적절한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 총재 라가르드는 전쟁이 경제 활동을 저해하고 있다며 3월 예기와 비교할 때 유럽중앙은행은 통화 예기를 상향 조정하고 경제 성장 예기를 하향 조정해 올해와 내년 유로존 통화 예기를 각각 3%와 2.3%로 올해와 내년의 유로존 경제 성장 예기를 각각 0.8%와 1.2%로 하향 조정한다고 표했습니다. 라가르드는 충돌이 폭발한 이래 나타난 중대한 에너지 충격의 지속 시간이 이미 예전의 예기를 초과했다고 표했습니다. 전쟁의 영향은 소비자의 신심을 약화시켰고 에너지 원가의 상승은 실제 수입을 침식하면서 단실 내 개인 투자를 억제할 것입니다. 따라서 올해 로임 증가 예기가 둔화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기타 도입품 구매 원가가 날로 증가하면서 판매 가격을 높일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핵심 동화 팽창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에너지 가격 상승이 식품과 상품, 서비스 가격을 통해 더 광범위한 분야로 전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라가르드는 이런 영향이 경제 전체로 확산되기 시작했으며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5월의 유로존 핵심 통화율이 4월에 2.2%에서 2.5%로 올랐다고 표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의 최신 예측도 유럽의 저성장률과 고통화율에 대한 우려를 보여줬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이 올해 유로존의 경제성장률 얘기를 0.9%, 통화 얘기를 2.8%로 상향 조정했으며 에너지 가격이 장기적으로 높은 수위에 놓일 경우 유로존 경제 전망은 더 약해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이 5월에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는 중동전쟁의 영향 때문에 지속적인 지정학적 긴장세와 재정압력이 금융시장의 신뢰를 해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은행의 직접적 개방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만약 전쟁이 에너지 집약형 기업과 무역 의존도가 높은 업종과 주민의 구매력에 지속적으로 영향 주면 간접적 피해가 현저하게 늘 것입니다. 그러나 베렌베그 은행 수석 경제학자 호르그 슈미디는 이번 금리 인상은 정책적 착오라고 인정했습니다. 유로존 경제 성장이 부진한 상황에서 통화 정책을 한층 더 긴축하면 수요에 압력을 추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독일은행 수석 유럽경제학자 마크 월은 이번 금리 인상은 새로운 에너지 충격에 대한 글로벌 주요 중앙은행의 중요한 정책 대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시작하면서 시장의 관심이 점차 미래 정책 긴축의 지속 시간과 강도로 옮겨질 것입니다. 네덜란드 상업그룹의 거시경제학자 가스텐 브레스키는 유럽중앙은행이 7월이나 9월에 다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오늘의 뉴스 추석 시간을 마칩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의 심층 보도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책임 편집과 진행의 함강은이었습니다.

0: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1: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네, 우리 피부 표면에는 거의 200만 개에서 400만 개에 달하는 땀샘이 있습니다. 운동하거나 고온 환경에 있거나 감정이 격해질 때 피부의 땀샘에서 땀이 분비되고 증발과 방열을 통해 체온을 조절하여 신체 과열을 방지합니다. 이때 땀은 모두 명백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느끼지 못할 때도 우리는 항상 땀을 흘리고 있는데 주관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이런 땀을 불현성 출한이라고 합니다. 특히 겨드랑이 등 부위에서 특수한 땀샘이 있는데 이를 대한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겨난 땀은 끈적거리고 기름기가 많으며 단백질, 당분이나 암모니아가 들어있습니다. 이런 성분이 세균과 만나서 촉매작용을 일으키면 땀 냄새가 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런 상황이 더 심해지면 우리가 말하는 액취증이 발생합니다. 정상적 성인 남성의 경우에는 제 표면이 약 1.75평방미터입니다. 환경 온도가 각각 22도, 27도와 30도일 때 휴식 상태에서 매일 눈이 띄지 않은 땀의 총량은 각각 381ml, 526ml와 695ml에 달한다고 합니다. 즉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매일 피부에 거의 음료 한 병에 달하는 땀이 배출된다는 것입니다. 외부 환경을 제외하고 피부 자체에서 끊임없이 분비되는 피지와 죽은 각질 세포 그리고 급증하는 세균들이 피부 표면에 쌓이게 됩니다. 따라서 눈에 띄게 땀을 흘리지 않더라도 신체 청결과 기본 위생을 위해서 적당한 목욕 빈도를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라디오 이 세상에서 인사드리는 김정익입니다. 라디오 이 세상은 오후 6시에 첫 방송이 나가고 저녁 8시에 재방으로 한 번 더 나갑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세상 사는 이야기 코너에서는 리병군 씨의 소힘줄과 소천엽이라는 글을 보내드리고, 고사성으로 읽는 중국 역사 문화 코너에서는 순망치한의 유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공감 플러스 코너에서는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하다라는 글을 공유하고, 음악과 인생 코너에서는 연병가사협회 한미화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첫 곡으로 꽃마음이란 노래를 띄워드리고 학습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개혁을 갈증 전면 쪽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강농, 해농, 분농 지원 제도를 보완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농 융합 발전을 현지해야 합니다. 체계적인 관념을 강화하여 강농, 해농, 분농 제도에 대한 보완을 더농 융합 발전이라는 대구도에서 계획하고 추진하며 농업에 대한 공업 보조와 농촌 발전에 대한 도시 발전의 견인 역할을 강화하고 더농 간 요소의 평등한 교환과 쌍방향 이동을 촉진하여 공업과 농업이 서로 촉진하고 도시와 농촌이 서로 보완하며 조화롭게 발전하고 공동으로 보행하는 신형의 공업과 농업의 관계, 도시와 농촌의 관계를 서둘러 형성해야 합니다. 녹색 생태의 방향을 견지해야 합니다. 녹색은 농업의 바탕색이고 아름다운 향초는 아름다운 중국 판도의 기본 요소입니다. 반드시 록수 종산이 곧 금산 은산이라는 이념을 확고히 수립하고 록색 생산과 생활 방식의 보급을 지지하며 향촌 생태에 대한 보호 및 복원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농업 생산, 농촌 건설, 향촌 생활 생태의 선순환을 촉진하여 자원이 절약되고 환경에 리롭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와 시장의 협동적인 추진을 견지해야 합니다. 농업과 농촌의 발전은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논할 수 없기에 정책 제공을 강화하고 지원 효능을 향상시키며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능력에 맞게 추진하여 발전 단계를 뛰어넘거나 재정의 감당 능력을 뛰어넘는 현상을 방지해야 합니다. 정부의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시장화 개혁 방향을 보존하지 말아야 하며 사회주의 시장 경제 규칙을 존중하고 개혁으로 시장의 활력을 불러일으키는 데 중시를 돌려 유효한 시장과 유능한 정부가 보다 잘 결부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결정은 현재 립각하고 미래를 지향하면서 강농, 해농, 분농 지원 제도를 보완할 때 대하여 체계적인 포치를 하고 현 시기와 금후 한 시기의 중점 과업을 명확했습니다. 식량 안전을 보장하는 체제와 기제를 완비해야 합니다. 식량 안전은 국가의 대업입니다. 강농, 해농, 분농 지원 제도를 보완하려면 농업 종합 생산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더욱 두드러진 위치에 놓고 식량 안전 기반을 전방위적으로 다져야 합니다. 식량 재배 농민에 대한 수익 보상 기제를 서둘러 완비하고 가격 보조, 보험 등 정책 체계를 보완해야 합니다. 식량 등 중요한 농산품의 가격이 합리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추진하고 식량 최저 수매가와 비축, 수출 등 조정 정책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수급이 균형을 이루고 가격이 안정되게 함으로써 식량 가격의 하락으로 농민의 이익에 해를 주는 현상과 식량 가격의 인상으로 이민 대중들에게 부담을 더해주는 현상을 방지해야 합니다. 농업 보조금 정책 체계를 최적화하고 보조의 정확성과 격려 효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다차원의 농업 보험을 발전시키고 농업 보험의 범위 확대, 기준 인상, 제품 증가를 추진하여 각 류형의 농업 경영 주체의 다원화 보험 수요를 더욱 잘 만족시켜야 합니다. 농업 경영의 효익 증대를 촉진하는 데 착안하여 농업 경영 체계를 보완하고 신형 농업 경영 주체 지원 정책을 농민의 소득 증대를 이끌어 나가는 것과 연결시키도록 추진하고 편리하고 효율적인 농업 사회화 서비스 체계를 완비하고 농업의 적정 규모화 경영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대부분 식량 주산지가 식량 생산량이 높으나 경제가 취약하며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 비춰 식량 생산지와 식량 소비지의 성급 간 수평 리익 보상 기제를 통일적으로 수립하며 리익 보상 방식을 혁신하고 보상 경로를 확대하여 식량 주산지가 식량 생산으로 인해 손해를 보지 않고 식량 생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식량 매매 및 비축관리 체제 기제 개혁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고 새로운 감독관리 모델을 구축하며
응급 공급 보상 능력을 강화하여 대국의 곡창을 잘 지켜야 합니다. 식량 절약 및 감손이 곧 생산량과 공급 증대라는 이념을 강화하고 식량 및 식품 절약 장기 효과 기제를 완비해야 합니다. 전 농촌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상시적인 재빈곤 및 빈곤 방지 기제를 보완해야 합니다. 현식의 빈곤 퇴치 난관 돌파 전에서 이룩한 성과를 공고 확대하는 데서의 전반적인 정세는 매우 좋으며 효과적인 재빈곤 방지 모니터링 및 지원 기제를 구축하여 재빈곤 현상이 규모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마지노선을 확고히 지켰습니다. 그러나 재빈곤 및 빈곤 초래 위험이 여전히 객관적으로 존재하기에 과도기가 지난 후에도 여전히 일부 저소득 농민이 질병, 사고,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원인으로 재빈곤 또는 빈곤 초래가 생길 수 있으므로 효과적인 제도를 통해 적시 발견하고 지원해 주는 것이 관건입니다. 재빈곤 방지 모니터링 및 지원 기제의 예기 경보 및 대응 역할을 잘 발휘하여 탈빈곤 인구와 탈빈곤 지역의 지원 정책을 잘 연결시키고 조치를 제대로 실시하여 규모적인 재빈곤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단호히 방지해야 합니다. 농촌 저소득 인구와 미발달 지역에 대한 계층별, 의료형별 지원 제도를 수립하여 재빈곤 방지 지원 정책과 농촌 저소득 인구 지원 정책의 연결과 통합을 추진하고 지원 조건에 부합되는 농촌 인구를 모두 상시화 지원 범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정책의 최저 보상 지원을 받아야 하는 탈빈곤 인구와 정상적인 지원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빈곤에서 벗어날 능력이 있는 인구를 분리하여 의료형별 관리를 실행함으로써 노동 능력을 상실한 인구에 대해서는 종합성 사회보장조치로 가난에서 벗어나도록 하고 노동 능력 소유 인구에 대해서는 산업취업 지원 강도를 높여야 합니다. 미발달 지역에 대한 상시화 지원 기제를 수립하고 계층별로 책임지고 의료형별로 지원하는 제도를 실행하며 미발달 지역에서 공공서비스의 부족점을 보완하고 특색 산업을 발전 장대시키며 발전의 내적 동력을 증강하도록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빈곤 퇴치 난관 돌파 기간에 방대한 빈곤 구제 자산을 형성했는데 빈곤 퇴치 난관 돌파에 대한 국가 투입을 자산화하는 장기 효과 관리 기제를 완비하여 지속적으로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역에서 보민 산업을

0: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1: 네, 세상 사는 이야기 시간에서는 리병군 씨의 소힘줄과 소천엽이라는 글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영길에서 보낸 택배 한 상자가 도착했다. 친구가 보내준 조순족 전통 음식이 가득 담겨있었다. 전화할 적마다 나는 빠짐없이 친구에게 부러움을 표시하고 난다. 다른 건 몰라도 영길에서 조순족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복받은 일이라고 말이다. 얼마나 많은 입맛 돋구는 음식들이 영길에 있는가. 친구는 그게 뭐 대수냐는 투로 심드렁하게 말한다.

짜증이 나는 가리는 음식이 없어 아내가 꼭 집밥을 지어야 한다는 부담이 없다. 그 예전에 우리 집은 거의 매일 밥상에 쌀밥을 올렸지만 아내 집은 1년 내내 쌀밥을 먹는 횟수가 열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드물었다. 대신 면이나 만두로 끼니를 때운다. 아내가 여러 끼를 연달아 면으로만 먹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기도 했지만 다행히 나는 무엇이든 잘 먹는 터라 식사 문제로 불편했던 적은 별로 없다. 그래도 조순족인지라 가끔은 매운 음식이 몹시 당길 때가 있다. 온통 볶음 요리만 계속 뛰다 보면 시원한 무침이나 냉채가 절실히 생각난다. 친구는 내가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해서인지 가끔은 냉면, 순대, 떡볶이, 명태, 육개장, 찰떡, 김치, 깍두기 등 조선족 전통 음식들을 이것저것 사서 포장해 보내준다. 물론 인터넷으로도 살 수 있지만 친구가 보내준 음식에는 특별한 맛이 있다.

그렇게 먹고 싶었어요. 그 정도예요? 아내 말처럼 동네 슈퍼마트에서도 소힘줄 반찬을 살 수 있었다. 하지만 그 맛은 연길에서 만든 것과는 달랐다. 기름 냄새가 심하고 무엇보다 맵지 않았다. 나는 손에 묻은 양념을 빨면서 문득 어린 시절이 떠올랐다. 소학교에 다닐 적 점심 도시락을 싸고 갈 때면 가끔 밥만 가져가곤 했다. 학교 가는 길에 매점에 들러 소힘줄 반찬 한 봉지를 사면 그게 반찬이었다. 50전짜리 조그만 봉지였지만 그 매운맛에 호호 입김을 불며 밥 한 도시락을 뚝딱 비울 수 있었다. 가끔 매점 아주머니가 실수로 한 봉지를 샀는데 두 봉지를 겹쳐서 주는 날이면 그날은 정말 횡재한 기분이었다. 얇은 비닐봉지라 두 개가 겹쳐도 잘 보이지 않았으니 그런 재수선 날도 가끔은 있었다. 눈 오는 날 매점에 들러 50전을 내고 소힘줄 반찬을 사 먹었던 기억이 새록새록하다. 친구가 보내준 그 소힘줄 반찬을 먹을 때면 겨울날 매점 앞에 모여 소힘줄 반찬을 나눠 먹던 아이들의 웃음소리까지 귓전에 들리던 듯하다. 소힘줄 반찬을 손으로 집어먹는 내 모습을 보며 문득 할머니 이야기가 떠올랐다. 비슷한 듯 다른 역시 소와 관련된 일화였다. 할머니는 내가 태어나기 1년 전에 돌아가셔서 나는 사진으로만 뵈었다. 아버지 말씀으로는 덩치가 우람하시고 성격도 호방하셨다고 한다. 열 자매를 키운 할머니가 그냥 고만고만한 성격이었을 리 없으리라. 그 시절 열 식구를 먹여 살리느라고 살림이 무척 어려웠다고 한다. 할머니는 유난히 소천엽을 좋아하셨지만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마음대로 사 먹을 수 없는가 보다. 어느 겨울 설을 앞둔 장날이었다. 할머니는 큰 마음을 먹고 소천엽을 한 줌 사시었다고 한다. 장에서 집까지는 소수리로 거의 심리길이었다. 추운 겨울날 소수리에 몸을 씻고

그만큼 음식이 귀했던 시절이라 더욱 가슴에 남는 이야기다. 지나간 세월이 이야기지만 생각할 때마다 많은 감회가 든다. 음식이란 참 별것 아닌 듯 하면서도 우리를 그 시절로 데려가는 힘이 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마주하는 식사만큼 우리 삶에 밀착된 것도 드물다. 소힘줄 반찬 한 가닥이 불러낸 어린 시절의 눈 오던 겨울 이야기와 소천 옆 한 줌이 되살려낸 할머니의 간절했던 겨울날의 이야기. 밥상 앞에서 우리는 그날의 기쁨과 슬픔을 나누고 지난날의 추억을 떠올리며 때로는 누군가의 간절한 마음을 헤아리기도 한다. 먹고 또 먹어도 새로운 오늘의 식사처럼 음식은 그렇게 우리 삶 속에 오랫동안 남아 울린다. 어쩌면 우리는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음식과 함께 했던 시간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는 생각을 해본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고사성으로 읽는 중국 역사 문화 코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운 동년을 띄워드립니다.

고사성은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지강축된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고 중화문화의 정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파헤쳐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순망 치한, 준왕 치한입니다. 입술 순, 이를 망, 이치, 찰한으로 구성된 순망 치한은 입술을 잃으면 이가 시리다는 뜻으로 가까운 사이에 한쪽이 망하면 다른 한쪽도 그 영향을 받아 온전하게 어려움을 비유한 말입니다. 다시 말해 서로 떨어질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춘추시대 말 진나라 흥공은 괭나라를 정복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괭나라로 가려면 반드시 우나라를 거쳐야만 했습니다. 고민을 하던 흥공에게 대부 순식이 한 가지 묘책을 내놓았습니다. 우나라 왕은 매우 탐욕스럽다고 알려졌습니다. 폐하께서는 아끼는 천리마와 귀한 옥을 그에게 선물한다면 틀림없이 기뻐하며 우리의 요구를 들어줄 것입니다. 그러나 흥공은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내가 가진 보물 중에서 가장 값진 것이다. 만약 우공이 선물만 받고 길을 내주지 않다면 그땐 어찌하겠는가. 이에 순식은 흥공을 설득했습니다. 그럴 리가요. 잠시 옥을 별채에 맡기시고 준마를 울타리 밖에 풀어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괭나라를 손에 넣고 돌아온 길에 우나라를 공격하여 옥과 천리마를 되찾으면 되지요. 순식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 흥공은 곧바로 우왕에게 천리마와 옥을 선물했습니다. 과연 우왕은 기뻐하며 괭나라로 가는 길을 내어달라는 진나라의 제의를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이때 우나라 대부 공지기가 진나라의 속셈을 알아채고 우공에게 간언했습니다. 강대국인 진나라가 아무런 이유 없이 이 귀한 것을 줄 리가 없습니다. 절대 경솔해서는 안 됩니다. 괭나라와 우나라는 한 몸이나 다름없이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왔지요.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고 했습니다. 순망치한 두 나라가 소국임에도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순치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진에게 길을 내준다면 하루도 가기 전에 이 나라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궁지기가 긍휼 만류했지만 우왕은 듣지 않았습니다. 진나라 순식은 대군을 거느리고 우나라를 거쳐 괭나라로 쳐들어갔고 괴에서 대승을 거둔 진나라는 돌아온 길에 우나라를 정복하고 우공을 사로잡았습니다. 순식은 옥과 준마를 다시 찾아 진헌공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네, 순망치한이라는 고사성어는 바로 이 이야기에서 유래했습니다. 이는 입술을 잃으면 이가 시리다라는 뜻으로 가까운 사이에 한쪽이 망하면 다른 한쪽도 그 영향을 받아 온전하기 어려움을 비유한 말입니다. 이어서 공간 플러스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삶이 풍성해지는 하루 3분의 힘 공감 플러스.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하다. 네,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이 정말일까? 몸과 마음의 관계를 연구하는 정신 신체의학의 연구 결과와 행복과학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과학적으로도 어느 정도는 증명된 사실인 듯합니다. 긍정적인 사람이 결혼도 잘하고 취직도 잘되고 승진도 잘되고 병에도 덜 걸리고

대표적 질환이 바로 우울증입니다. 네, 우울증은 부정적 사고를 강화시킵니다. 네, 누구에게나 주어진 똑같은 주변의 상황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변한 것이 없이 그대로인데 우울증이 찾아오면 회색빛으로 보입니다. 나를 위해준 이 하나 없고 세상에 고립된 외로움마저 나를 찾아오게 됩니다. 긍정성에 반대되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만드는 우울증에 걸리면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도 어려워지고 만성질환과 암이 새로 생겨나거나 더 악화된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내 얼굴은 마음의 장이라 스트레스나 우울감으로 마음이 편치 않으면 대번에 드러납니다. 미간의 주름이 대표적인 스트레스 주름입니다. 피부를 만져보면 야들야들 연약하지만 사실 우리 몸의 최전방 부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피부는 위기 관리를 하는 스트레스 시스템이 매우 발달했습니다. 네, 실제로 우울증이 호전될수록 미간의 주름이 잡히는 정도가 줄어들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반대로 일본의 한 피부과 의사가 우울증 환자에게 보톡스 주사로 주름을 펴주었더니 우울증세가 감소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우울증을 치료해 피부를 젊게 만든다고 연구를 하니 피부과 의사는 피부를 젊게 만들어 우울증을 해결했다고 서로 경쟁하는 모양일 것 같습니다. 표정은 신경을 통해서 조정받기 때문에 뇌의 감성 시스템의 걱정 주름이 펴지면 얼굴 주름도 펴집니다. 반대로 얼굴 표정을 피면 신경을 통해서 감성 시스템이 자극을 받아서 마음의 걱정 주름도 펼 수 있다는 이야기인 셈입니다. 웃음 치료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웃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사람, 예를 들면 암 환자들을 억지로라도 웃게 만들면 기분이 좋아지고 이것이 면역 시스템을 강화시켜 암 치료 경과도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웃는다고 모든 암을 치료할 수 있는 게 아니지만 최소한 투병 생활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준 역할은 충분히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성도 전염이 된다고 합니다. 웃는 사람을 보면 나도 그 얼굴을 모방해 웃게 되고 결국 내 감성 시스템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내 주변의 소중한 사람에게 스마일 서비스를 해보면 어떨까요?

0: 네, 오늘은 연변가사협회 한미화 선생님을 모시고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1: 네,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저는 연변가사협회 한미화입니다. 네. 양천은 21년부터 협회 시상교실에서 노래와 악미를 배우면서 젊은 시절에 이루지 못한 꿈을 펼치면서 즐거운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김강렬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선생님들의 작품들은 연변은 물론 국내외에서 널리 불리고 있습니다. 저는 협회에서 창작한 노래들을 약 20곡 넘어 여러 무대에서 수십 차례로 불렀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좋은 작품들을 열심히 부르면서 보람찬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제가 선생님의 노래를 받아들여 보았습니다. 네, 특히 그 바다의 노래는 네, 넓고 푸른 바다의 전경과 네, 자유로운 감정을 담은 네, 대표적인 가요인데 네, 이 노래를 처음 접했을 때 받은 첫 인상은 어땠습니까?
2: 예, 네, 저희 생각은 이 노래는 민요입니다. 민요는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네. 우리 선조들의 순결과 삶의 지혜, 기쁨과 슬픔이 깃든 소중한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다의 노래는 바다와 싸우면서 살아온 어부들의 한과 신명, 바다에 대한 감사가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 노래를 부르면서 푸른 물결 우러 떠다니는 듯한 자유로움과 동시에 우리 민족으로서의 바다에 이주할 수밖에 없었던 역사의 무게를 느끼게 됐습니다. 바다의 노래는 저에게 우리 민족이 뿌리를 잊지 않게 하는 소중한 유산이며 앞으로도 그 애착을 담아 많은 이들과 함께 부르고 싶습니다. 이것이 민요에 대한 나의 애착이자 사명입니다.

0: 네, 그리고 저국의 어머니는 그 저국에 대한 깊은 사랑과 감사 그리고 그리움이 담긴 곡인데, 네, 스님께서 이 노래 속에 그 저국 어머니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1: 예, 이 노래는 우리 연변가사협회 김광래 회장님이 작사하고, 한국에 계시는 김문웅 선생님이 작곡했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한 번쯤은 고향이나 부모님 품을 떠나서 살아보면서 더 깊이 와닿는 노래입니다. 해외에서 오래 지나는 형제 자매나 명절이면 더 그리워지는데, 우연히 이 노래를 듣게 되자 어머니 품과 내 조국이 한순간에 겹쳐 보였습니다. 바다를 건너 멀리 간들 있으랴라는 구절에서 찾았던 구름이 터져 나와서 자연스럽게도 따라 부르게 되었고, 저는 이 노래들이 여러 차례 크고 작은 무대에서 독창으로 불러왔습니다.

0: 정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을 담은 곡으로서 네, 많은 분들의 네, 사랑을 받고 있는데 네, 이 노래가 내 네, 스승님한테 주는 네, 특별한 의미는 무엇인가요?
1: 예, 이 노래는 우리 연변가사협회 신기옥 비서장님이 작사하고 허순자 선생님이 작곡으로서 연변감반 김소영 가수가 불렀습니다. 한 송이 꽃이 피어봄이라 할까요? 라는 물음에서 혼자의 노력으로는 세상이 바뀔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너도 피고 나도 피어 천만송이라는 다음 구절에서 깨달았습니다. 아, 혼자가 아니라 함께 완성되는 봄이구나. 너도 나도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납시다. 는 대목에서는 저절로 해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느 순간 큰 소리로 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부를수록 내 혼자가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따뜻함이 퍼져나갔습니다.

0: 네. 고향은 그 연변 조선족의 고향 사랑 그리고 향수 정서가 가득 담긴 대표곡으로 생각되는데, 네, 선생님께서 느끼는 그 고향 연변의 매력 그리고 이 노래에 담긴 진심 어린 감정을 좀 어떻게, 네, 말씀해 줄수 있겠습니까?
1: 예, 이 노래도 역시 우리 연변 가상에필 최미영 작사 백희남 작곡으로 되었는데요. 노래말에 마음을 뺏겨주며 부르고 싶었습니다. 저 하늘 위에 노을빛 눈부셔 강 건너 바라보니 마음속에 이 철석

0: 서서들에서부터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단풍이 비물든 마을을 빨갛게 타오르는 능근 나무의 고귀함까지 마치 제가 어릴 적에 보았던 고향 풍경이 눈앞에 펼쳐지는 듯 했습니다. 우리 품을 피어나는 아름다운 내 고향이라는 구령구절에서 그림과 자부심이 함께 올라와 어느새서도 모르게 한 편의 시를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1: 네,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내 노래와 함께 따뜻한 인사말을 좀 전해줄 수 있겠습니까?
0: 예, 이 자리를 빌어서 아름다운 노래말을 감동적인 선율로 저에게 큰 울림을 주신 작사가와 작곡가 선생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연변가사협회의 일원으로서 느끼는 이 길이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마음을 함께 전합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모든 청취자분들께 노래의 깃든 정서와 아름다운 선율과 함께 포근하고 평화로운 시간을 만끽하시기를 바랍니다. 노래를 하면 즐기며 젊어집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이 세상은 더 아름답습니다. 연변가사협회가 설립 20주년을 맞이하여 협회가 더욱 희황찬란하기를 기원합니다.
2: 그 곡으로 함미화 선생님이 부른 노래 내 고향을 보내드리며 오늘 라디오 이 세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서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프로 편성과 진행의 김정희였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고 네, 이어지는 프로도 계속해 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새 사상으로 새 로종 인솔. 오늘은 문화와 자연 유산이 신시대의 새로운 활력을 얻고 새로운 빛을 발하게 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0: 제18회 해협 론단 대회가 함흥에서 개최됐습니다.
1: 올 1월부터 5월 전국 철도 료객 수송량이 연인수로 19억 6,900만 명에 달해 사상 동기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0: 미국이 이란과 14일 협정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 뉴스 여시사 해설과 특집 프로를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금형 청소기는 세계 문화와 자연유산은 인류 문명 발전과 자연진화의 중요한 성과이자 서로 다른 문명 간 교류와 상호 참조를 촉진하는 중요한 매개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소중한 재물을 잘 보호하고 계승하며 활용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공동 책임이자 인류 문명의 지속과 세계 지속 가능 발전의 필연적 요구입니다. 각지 각 부문은 문화와 자연유산 보호, 계승, 활용 사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중화민족의 문화 보물과 자연 명물이 신시대의 새로운 활력을 얻고 새로운 빛을 발하게 함으로써 이민 대중의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수요를 더 잘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동굴내 가장 아름다운 관음상은 디지털 기술을 통해 가상으로 복원한 것입니다. 하남성 락양에 위치한 룡문석굴 연구원 디지털화 전시청에서 직원이 만불동 관음동굴의 현황과 복원한 이중판 3D 프린팅 전시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룡문석굴 연구원 문물보관 전시 문헌자료센터 전시 디지털과 장국봉 부과장은 조각상에 관한 모든 정보는 디지털 공간의 연구석으로 저장돼 예기치 못한 파손이 발생하더라도 복원이 가능하다고 소개했습니다. 세계에서 조각상이 가장 많고 규모가 가장 큰 석각 예술의 보물고로서 룡문석굴은 중화 문명의 수천 년의 깊은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2025년 5월 현지를 고찰하면서 습금형 정소기는 이런 중화 문화의 보물들을 잘 보호하고 계승하며 존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년 남짓한 동안 룡문석굴 연구원은 주요 동굴에 대한 디지털화 채집을 지속적으로 다그치고 고정밀도 디지털 자원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했습니다. 이 과정이 340건의 소장 탁권에 대한 디지털화 등록 작업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보조 디지털화 기술의 병목을 돌파하여 흩어진 문물 14점에 대한 신수 합의를 실현했습니다. 룡문석굴연구원 당연의 속이 요구는 청소기의 당부를 명기하고 룡문석굴에 대한 과학기술 보호 기초연구, 선전과 전파 사업을 한층 더 강화해 중화 문화의 보물들이 영원히 전승되고 빛나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문화와 자연유산 대국인 우리나라는 총 60건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중 문화유산은 41건, 자연유산은 15건, 문화와 자연복합유산은 4건입니다. 당면 각지 각 부문은 문화 보물과 자연 명물에 대한 보호 등 사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운남성 료강시에서는 료강시 동바문화연구원이 새로 건설한 고적복원 작업실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면서 동바고적에 대한 체계적 보호 작업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료강시 동바문화연구원 화결례 원장은 동바문화연구원은 동바 고적문은 3,800여 건을 소장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동바 고적 900건에 대한 초보적인 등급 분류 작업을 끝냈다고 소개했습니다. 다음 단계는 과학적이고 규범적이며 차별화된 보호 조치를 위한 과학적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문물보호법을 개정 실시하고 31개 성과자치구 직할시가 지방 모형문화유산 보호법규를 제정했으며 제4차 전국 문물보편 조사를 가동하고 전국 국유박물관 소장 문물안전관리 조문행동을 전개했습니다. 이러한 실무적 조치는 중화민족의 귀중한 유산을 잘 보호하기 위해 튼튼한 장벽을 쌓습니다. 국가문물국 정책법교사 류대명 사장은 보호를 시종 선차적 과제로 삼고 단계별 분류별 보호체계를 적극 구축하며 문물보호 종합능력을 향상시켜 귀중한 유산이 영원히 보존되고 후세에 혜택을 주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25년 12월 허조족 이마카는 긴급 보호가 필요한 모형문화유산 명부에서 인류모형문화유산 대표작 명부로 성공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의 모형문화유산 명부 및 명록에 기재된 중국 항목은 이미 45건으로 늘어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보호 속에서 계승하고 활용 과정에 빛을 내게 해야 합니다. 현재 흥룡강성 동강시 모형문화유산 디지털 체험관은 관객들이 앞다투어 찾는 인기 명소가 되었습니다. 관내에 들어서면 허조족의 역사와 전설, 오렵생활, 이막한 서사예술이 영상, 소리 등 형식을 통해 생생하게 재현되고 있습니다. 동강시 모형문화유산 문물보호센터 리서주임은 모형문화유산의 디지털화 보호 건설을 적극 추진하고 채집한 진귀한 영상, 사진, 문자 등 자료를 입력해 호조문화 자원의 한관 보존을 실현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체험관은 또 모형문화유산 수공예 체험과 문화창의 제품 맞춤형 서비스 구역을 건설해 오래된 모형문화유산의 대중 접근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문화와 자연유산이 대중생활에 융합하면서 경제사회 발전에 동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귀조성 동북부에 위치한 범종산은 희귀 멸종 위기종인 검금빛 원숭이와 법종산 존나무의 세계 유일한 소식지입니다. 또한 빼어난 산수 절경과 깊은 문화 절약을 바탕으로 중국의 탁월한 생태보호 성과를 세계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귀조 범종산 국가급 자연보호국 관리국 임효료 국장은 산 위에서는 간법을 실시해 관광 과부하 문제를 근절하고 원시 생태 환경을 전방위적으로 보호하는 한편 산 아래에서는 량질 생태 자원에 의존해 범종산 주변 지역의 생태 양로, 종품 민박 등 녹색 저탄소 산업을 대대적으로 육성하는 것으로 현지 대중의 취업과 소득 증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세계자연보호연맹에 따르면 우리나라 모형문화유산지 중 90%가 우수량모 등급을 받았으며 이는 전 세계 평균 수준인 61%, 아시아 평균 수준인 68%보다 훨씬 높습니다. 자연의 보물이 창출한 생태적 배당은 대중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획득감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국가삼림조원국 자연보호지 관리사 손홍안 부사장은 모형문화유산을 통해 생태관광, 자연체험 학습, 리마경제 등 녹색 산업을 발전시키고 지역사회 공동관리를 추진하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또한 여러 지역의 모형문화유산, 문화관광을 지방의 기간 산업으로 키워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생하고 보호와 발전을 병행하는 모식을 적극 개척하고 있습니다.
0: 제18회 해협론단대회가 13일 함흥에서 열렸습니다. 중공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전국정협주석인 왕혼영이 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했습니다. 왕혼영 정협주석은 올 4월 습금평 총서기가 중국 국민당 정려문 주석을 만나 중요한 연설을 발표하고 양안 관계의 평화적 발전과 조국 통일 위협을 위해 전진 방향을 제시하고 양안 교류 협력, 양안 융합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었다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시종 중화민족의 전반 리익과 장원의 발전에 견지해서 량한 관계 대국을 파악하고 한계 중국 원칙과 구의 공동인식을 견지하며 이른바 대만 독립 분열 행위와 외세 간섭을 단호히 반대합니다. 그리고 량한 관계 평화 발전의 길을 확고부동하게 견지하고 조국 통일 위협을 뒤틈없이 추진하며 중화민족 공동의 터전을 잘 지키고 잘 건설하며 잘 발전시켜야 합니다. 왕혼영 정협주석은 중국 공산당 제20기 4차 전당회에서 15차 5기는 전망계획에 웅대한 청사진을 그렸으며 이는 양안 관계 발전을 위해서 광활한 공간을 제공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우리는 양안 한가족 리념을 견지하고 광범위한 대만 동포와 대만 기업이 양안 교류와 협력, 융합과 발전에 대세에 가세하면서 대륙의 고품질 발전과 현대화 건설에 참여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양안 동포와 양안 청년들이 중화민족, 중화문화, 위대한 조국에 대한 동질감을 증진하고 떳떳한 중국인으로서의 기계와 기상을 갖추며 중화민족 위대한 부흥의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열어나가야 합니다. 중국 국민당 부주석 장영공은 축사에서 양안 동포는 모두 중화민족이고 같은 뿌리를 가진 일맥상통의 한 가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진정한 대만인은 떳떳한 중국인이기도 합니다. 양안 교류 협력을 심화해 양안 민중의 복지를 증진하고 대만 해협의 평화를 공동 수호하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함께 도모해야 합니다. 기타 대만 동포 대표들도 자리로 발언했습니다. 대회 앞서 왕혼영 정협주석이 론단에 참가한 대만 귀빈 대표들을 접견했습니다.
1: 중국인민 항일전쟁의 승리는 중국 현대사에서 외적 침입에 맞서 거둔 첫 번째 완전한 승리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버팀목 역할은 이 승리의 관거리였습니다. 게이럴 보도, 위대한 로송을 통해 오늘 그 가열처절했던 존하의 세월을 되돌아봅니다. 련용송 심양시 9.18 역사 박물관 광장 앞에는 고대한 기념비가 묵묵히 서 있습니다. 기념비에 새겨진 인력 속에는 잊을 수 없는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1931년 9.18 사변이 발발하며 일본군이 만주를 침범했습니다. 9월 20일 중공조항은 성명을 발표하여 일본 제국주의의 만주 강점에 반대한다고 당당히 선언했습니다. 1935년 12월 장정을 거쳐 선북에 도착한 중공조항은 와요보 회를 열고 항일민족통일전선전략을 제정했습니다. 이는 전국 각계의 열렬한 호응을 얻으며 중화민족의 새로운 각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1936년 12월 중국 공산당은 소안사변의 평화적 해결을 적극 추진했습니다. 민족 존망의 위기 속에서 국공양당의 제2차 협력을 이끌어내며 전국적인 단결 항전의 길을 열었습니다. 1937년 7월 7일 일본군이 로고교 사변을 도발하며 항전이 전면적으로 발발했습니다. 사변 다음 날 중국 공산당은 전국에 전보를 발송하여 전국인민, 군대, 정부가 단결해 민족통일전선의 초롱송을 쌓고 일본 침략에 저항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그 시기 일본군은 중국 대지에서 수많은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가는 곳마다 방화, 략탈, 살육, 강간 등 끔찍한 죄악을 소심치 않고 자행했습니다. 강산은 부서졌지만 기계는 꺾이지 않았고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서 역전의 기회를 노렸습니다. 망국론과 석전석 결론이 난무하던 1938년 모태똥은 연안의 도굴에서 지구전을 로남을 집필했습니다. 그는 중국은 석전석결이 불가능하고 항전은 지구전이 될 것이며 최후의 승리는 중국에 있다고 욕설했습니다. 또한 이민전쟁 발동 전략을 제시하며 중국 항전의 길을 밝혀주었습니다. 이민에 의지하고 이민을 동원하며 이민을 위하는 길이어야만 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이끄는 항일 군민은 광범위한 지역에서 기동성 있는 유격자들 창의적으로 전개하며 수많은 작은 승리로 대승리의 기반을 쌓고 일본군의 잔여 세력을 점진적으로 소멸했습니다. 이렇게 침략자를 이민 전쟁의 거대한 바다에 빠뜨리며 약소국이 강대국을 이기는 전쟁의 기적을 창조했습니다. 병영관 대첩은 일본군의 불패 신화를 깨뜨렸습니다. 백단 대전에서는 발로군의 105개단 20여만 명이 참전해 1,800여 차례 작전을 펼치고 2만 5천 명의 적을 소멸했으며 다수의 일본군 병력을 억제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항일전쟁 기간 팔로군 신사군, 화남 항일유격대는 일본군과 12만 5천여 차례 교전하여 170여만 명의 적을 소멸했습니다. 이 중 일본군만 52만 7천여 명에 달합니다. 동북항일연구는 14년간 분투하며 25만 명의 적을 소멸했습니다. 실천이 증명하듯 중국 공산당은 중국 인민이 민족 독립과 해방을 쟁취하는 강대한 힘이자 전민족 항일 물결의 버팀목이었습니다. 1945년 8월 9일 모태똥은 외놈에 대한 최후 결전이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9월 2일 일본 정부가 토항서에 서명함으로써 중국인민 항일 전쟁 및 세계 반파쇼 전쟁의 최종적인 승리가 맺어졌습니다. 위대한 항일 전쟁 정신은 중국 인민에게서 귀중한 정신적 재산입니다. 이는 언제나 중국 인민이 모든 어려움과 장애를 극복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해 분투하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0: 국가철도그룹에 따르면 올 1월부터 5월까지의 기간 전국 철도 부문이 운송한 여객이 동기 대비 5.7% 증가한 연인수로 19억 6,900만 명을 넘으면서 사상 동기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철도와 공공의 융합 발전을 적극 추진하는 과정에 우리나라는 여객들에게 다양하고 고품질의 출행 기회를 제공하면서 관광 경제 발전을 효과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여객 800여 명이 탑승한 관광 전용 열차가 최근 섬서성 산시에서 출발해 롱해 철도를 따라 하서주랑, 우름치, 인영, 알타이, 카시카르 등지를 경유하는 왕복 운행을 실현하면서 탑승권 한 장으로 신강의 아름다운 풍경을 한꺼번에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여행객 호염홍은 이 관광 열차는 시설이 구전하고 좌석도 편안해 체험감이 매우 좋았다고 터놓았습니다. 얼마 전 흥룡강선 2026년 첫 신강 관광 열차인 룡강 관광 은료호가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2025년 고령자 맞춤 개소를 마친 이 열차는 지금까지 이미 연인수로 5천 명 이상의 고령 여객을 수송해 노년층 여객들이 선호하는 관광 열차가 됐습니다. 국가철도그룹 할빈국 할빈철도문화관광회사 로사명 사장은 내몽골, 영하, 감숙, 신강 4개 성과 자치구를 경유하는 이 관광 열차는 도낭막고굴, 명사산, 월아천, 신장, 천지, 사이림호 등 30여 개 유명 관광지를 이어놨다고 소개했습니다. 올 들어 철도 부문은 각지 문화관광 부문과 긴밀히 협력해 철도 관광 융합 발전을 힘써 추진하고 운행 로선을 정교하게 설계해 참대곰 전용 열차, 장강 삼각주의 별, 중원 철도, 대하지, 남호 등 새로운 테마 관광 열차를 운행했습니다. 1월부터 올까지 기간 전국 철도가 운행한 관광 열차는 1,400편, 그중 관광 전용 열차가 705편, 관광 전용 코스 열차가 695편이었습니다. 국가철도그룹 고객센터 마케팅부 장도 부총감에 따르면 각지에서 열리는 경기대회, 전시회, 문예공연 일정에 맞춰 가수 팬 전용 열차, 스포츠 팬 전용 열차, 체험학습 전용 열차 등 맞춤형 열차 360편을 운행해 테마 열차 플러스 경제를 활성화하고 신흥 여객 흐름을 유지하며 철도 연선 지역의 문화관광 소비를 견인하고 서비스 소비의 확대와 질적 재고를 촉진했습니다.
1: 중국물류구매연합회에 따르면 5월 중국 전자상 거래 물류지수가 111점으로 연 3개월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전자상 거래 물류 오물량은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하고 업계 경기 수준이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올 연휴와 6.18 쇼핑 페스티벌의 사전 재고, 주문 예약 등 호재가 겹치면서 국내 소비시장 수요가 꾸준히 회복되고 있습니다. 5월 중국 전자상 거래 물류지수는 전달 대비 0.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농촌 지역 전자상 거래 물류 수요도 전반적으로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중국물류정보센터 류우항 주임에 따르면 녹색 소비세의 향촌시장 진출, 농업 분야의 신질 생산력 육성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면서 현역 지역의 소비 활력을 크게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농촌 택배망 건설이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현에는 센터, 향에는 2급 배송역, 조례는 배송소를 건립하는 3단계 택배 물류 체계를 기본적으로 형성하면서 향촌 진흥과 소비 승격을 힘있게 떠밀었습니다. 공급면에서 5월 택배 서비스 체계가 량완 양상을 보이고 기업의 전반적 서비스 품질과 운영 수준이 향상되었습니다. 한편 기업의 재고 소진 속도가 빨라지고 유통 효율이 개선되었습니다. 수급시장이 효과적으로 연계되면서 배송의 시효성, 주문 보상 능력, 고객 만족도가 모두 상승하고 업계 전체의 운영

0: 시도하고 모형 문화 기회가 문화 창의 제품으로 재탄생하면서 시장의 소비 열기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최근 상해 여러 식품 기업의 종지 판매가 지속적으로 호황을 누리면서 남경로에 위치한 오랜 가게는 아침부터 고객들로 붐비었습니다. 가게 책임자 심효룡에 따르면 현재 종지 판매량이 매일 4천 개 내지 5천 개에 달합니다. 특히 올해 새로 출시한 흑미팥속 종지는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는 강남 지역에서 초여름이면 성행하는 전통 특색 흑미밥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심효룡에 따르면 특색 흑미밥은 모세 나무 잎으로 잡쌀을 하룻밤 담그었다가 만드는 것인데 거기에 팥속을 넣으면 흑미 팥속 종지가 완성됩니다. 올해 이 신제품은 시장에서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회해로에 위치한 또 다른 식업체는 종지 잎으로 찹쌀을 감싸 만드는 전통 형식을 바꾸어 종지를 디저트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겉은 초콜릿이고 속은 과일이나 팥인 종지는 소비자들의 각광을 받았습니다. 상해 시민 풍열은 이처럼 중국과 서방 양식에 어우러진 종지는 처음 본다면서 새로운 시도라고 표현했습니다. 절강 2호 국제상업무역성에서는 송나라 비단 등 전통 공예를 곁들인 단오절 문화창의 제품인 향랑과 오색줄 판매가 호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소몽단 경영자는 이른 아침부터 바삐 돌아치고 있습니다. 가게는 구매 상들로 붐볐고 온라인 주문이 끊기질 않았습니다. 소몽단은 고명의 한 고객이 이미 수차나 구매했다면서 처음 가져간 상품이 잘 팔리면서 상품을 계속 주문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1: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13일 발표한 데 따르면 미국과 이란이 14일 협정에 서명할 예정이며 협정을 체결한 후 호르무즈 해협을 즉시 개방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은 더 이상 핵무기를 보유하려 하지 않을 것이며 핵무기를 구매하거나 자주적인 연구개발 또는 기타 방법을 통해 보유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그리고 정세가 안정된 후 미국은 이란 경내 또는 미국 본토에서 산재에 손교되는 농축 우라늄을 희석 처리 또는 제거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과정이 빠르고 순조롭고 여유 있게 진행되길 바란다며 만약 예상과 어긋날 경우 궁극적인 수단도 남아있다고 유협했습니다. 파키스탄 외교부가 13일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파키스탄 부총리 겸 외교부장 다르가 이날 사우디아라비아 외교 대신 파이살과 통화했습니다. 쌍방은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최종 단계에 진입한 것과 14일로 예정된 전자서명식의 환영을 표하고 이 중대한 진척이 지역의 지속적 평화와 안정에 요조하길 바란다고 표했습니다. 이란 언론에 따르면 이란 국가안전위원회 나보얀 보조석이 13일 이란과 미국의 량례각서 내용에 따라 모든 상선이 그 어떠한 제한도 없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행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김정익 강소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국제사회가 긍정적으로 대하는 중국 경제 지구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들어 글로벌 상무 무역이 압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지역 충돌, 수요 양극화, 보호주의 태도 등 요인이 세계 경제를 끊임없이 교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올 1월부터 5월까지의 기간 우리나라 수출입은 동기 대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해외 매체와 전문가들은 중국의 뛰어난 대외 무역 실적이 글로벌 공급망 내 중국 제조업의 지구력과 경쟁력을 보여주고 중국 경제 고품질 발전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한층 더 높여주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 세관 총서가 최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26년 1월부터 5월까지 우리나라 수출과 수입에 모두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상품무역 수출입 총액은 동기 대비 15.3% 증가한 20조 6,800억 원에 달해 증가폭이 1월부터 4월까지 기간보다 0.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5월까지 우리나라 월간 수출입 규모는 연 3개월 동안 4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글로벌 인공지능 수요와 투자 흐름에 따른 산업 배치가 중국 대외 무역이 실적의 얘기를 뛰어넘게 한 핵심 요인으로 꼽힙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AI 컴퓨팅 인프라 건설 붐이 중국 첨단 기술 제품 무역 성장을 겨냥하고 집, 컴퓨터 설비가 수출입 증가에 큰 기여를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5월 중국 반도체 수출의 동기 대비 증가폭이 2013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고 컴퓨터와 부속품 수출 증가폭이 2010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싱가포르 대화은행 경제학자는 AI 산업 사슬이 첨단 기술 제품의 량방향 무역 활성화를 이끌면서 반도체와 컴퓨터 설비의 수출입 성장을 동시에 추동했다며 은행은 중국의 연간 대외무역 성장 예기를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말레이시아 스타즈 일보는 중국의 수출 성과가 예기보다 뛰어나다며 중국 경제와 산업의 회복력을 강조했습니다. 중국의 전반 수출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수입도 크게 늘어나면서 중국 국내 제조업과 항만, 다국 산업 사설과 공급망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도했습니다. 신에너지 산업 분야에서도 중국의 수출 우세는 확고합니다. 리튬 전지, 태양광 발전 설비, 풍력 발전 설비 등 제품은 1월부터 5월까지 고속 성장을 유지했습니다. 옥스퍼드 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중동지역 분쟁으로 글로벌 에너지 비용이 상승하면서 친환경, 첨단기술 제품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은 완비화한 산업사슬과 대규모 생산능력을 바탕으로 에너지 가격 상승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으면서 녹색 에너지 장비와 AI 하드웨어 등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부각하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시장 다원화 전략도 중국 대외 무역의 회복을 뒷받침하는 핵심 요소라고 평가했습니다. 1월부터 5월까지 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중국의 수출입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18.2% 증가한 1조 1,400억 원에 달해 역대 같은 기간 최초로 1조 원 선을 돌파했습니다. 같은 기간 아세안, 유럽 동맹, 라틴 아메리카 등 지역에 대한 중국의 수출입 증가율도 모두 두 자릿수를 넘었습니다. 네덜란드 인터내셔널 그룹 보고서는 무역 상대국 다원화가 단일 시장의 변동 위험 부담을 효과적으로 분산시키고 신흥 시장의 지속적 확장이 중국 대외 무역의 충격 저항력을 크게 높여주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케냐 경제학자 제임스 히크와티는 중국의 대외 무역의 강력한 성장세는 다원화한 무역 파트너를 통해 글로벌 무역 회복에 튼튼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은 아시안 지역을 위해서 안정적 시장을 구축했을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국가들과 함께 경제무역 협력을 적극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수교국 53개에 대해서 무관세 조치를 전면 시행하는 등 조치를 통해서 중국은 글로벌 무역 회복에서 강력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단순한 세계 공장을 넘어 글로벌 시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1월부터 5월까지 우리나라 수출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20.5% 증가한 8조 7,7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5월의 수입 성장폭은 21.5%를 기록하면서 연 3개월 동안 20% 이상의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오세아니아 리뷰 웹사이트는 글로벌 통화 긴축과 지정학적 불안정한 정세 속에서도 중국 수입이 20%의 높은 증가를 기록한 것은 국내 산업 수요의 강력함과 소비 기반의 안정을 반영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말레이시아 동남아 사회과학연구센터 총재 겸 말레이시아 일대로 위원회 비서장인 량지화는 아시안 최대 무역 파트너로서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양호한 흐름은 지역 내 무역, 투자와 산업 협력의 활성화를 직접 견인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중국 경제가 보여준 안정성과 지구력은 정밀하고 효과적인 거시적 조절 통제 정책, 완비화한 산업 체계, 초대규모 시장, 지속적인 고수준 대외 개방을 만들어낸 종합적 우세를 입증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국제사회가 긍정적으로 대하는 중국 경제의 지구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정희였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전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자성한 보도와 설명을 해드리는 심층보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함강근입니다. 먼저 학습 시간을 보내드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남아프리카 인프라 전시회에서 주목을 받은 중국 제조업계의 새로운 제품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뉴스 추적 시간에는 최근 3년 만에 처음 금리를 인상한 유럽 중앙은행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애청 바랍니다.

0: 먼저 학습 코너 시간입니다.
1: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2: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3: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0: 오늘은 신시대 인재 사업의 새로운 리념과 전략과 조치를 전면 관철하자를 보내드립니다. 이 글은 석분평이 중앙인재사업회에서 한 연설의 일부분입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시종 인재발전체제와 기재개혁을 심화해야 합니다. 이는 인재사업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보상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인재양성과 등용, 평가와 봉사, 지원과 격려 등면의 체계적이고 기재적인 장애를 타파하고 네 가지 주의 현상을 타파하며 인재 등용 주체에 권한을 부여하고 인재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며 우리나라 제도적 우위를 인재 우위와 과학기술 경쟁 우위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인재의 성장에 유리한 양성기재, 사람마다 재능을 발휘하는 데 유리한 등용기재, 인재들이 각자의 재능을 발휘하는 데 유리한 격려기재, 인재들이 두각을 나타내는 데 유리한 경쟁기재를 서둘러 형성해 과학연구에서의 각종 형식주의적이고 관료주의적인 관리 방식의 구속으로부터 인재들을 해방시켜야 합니다. 여섯째, 시종 전하의 영재를 널리 영입하고 등용해야 합니다. 이는 인재사업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 요구입니다. 중국의 발전은 전 세계 인재들의 참여가 필요하며 중국의 발전은 또한 전 세계 인재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보다 적극적이고 개방적이며 효과적인 인재 영입 정책을 실행하고 좋은 세계의 혁신 자원을 잘 활용해 시급히 필요하고 부족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영입하고 흡인력과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 제도와 체계를 형성해 세계적 중요 인재 중심과 중요 인재 혁신 고지 건설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7째, 시중 인재를 알아보고 아끼고 존경하고 등용하는 환경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인재 사업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한 사회적 조건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인재를 존중하고 인재를 간절히 바라고 구하는 사회적 환경과 공정하고 평등하며 경쟁을 통해 우수한 자를 선택하는 제도적 환경, 대우가 적절하고 보장이 확실한 생활 환경을 적극 조성하는 등 인재들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훌륭한 여건을 마련해 줌으로써 전 사회적으로 대담하게 혁신하고 과감하게 혁신하며 혁신을 포용하는 것을 권장하는 양호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8째, 시종 과학자 정신을 고양해야 합니다. 이는 인재 사업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한 정신적 선도이자 사상적 담보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조국을 가슴에 품고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애국정신, 과감하게 과학의 고봉에 오르고 과감하게 남보다 앞서는 혁신정신, 진리를 추구하고 학문에 전진하는 실무정신, 명리를 탐내지 않고 연구에 전념하는 헌신정신, 지혜를 모아 난관을 돌파하는 단결협력의 협동정신, 기꺼이 디딤돌이 돼 후학들을 격려하고 이끌어주는 인재 양성 정신을 고양해 각 부류 인재들이 애국 분투의 뜻을 세우고 개척 혁신에 정진하도록 교육하고 인도해야 합니다. 상기 8가지 내용은 우리나라 인재 사업 발전의 법칙성을 한층 더 깊이 인식하는 데 기초해 제기한 새로운 리념과 전략과 조치로서 우리는 이를 시종 견지하며 끊임없이 풍부히 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0: 지금까지 학습 코너 시간이었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이어서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남아프리카 인프라 시장에서 주목을 받은 중국 제조업계의 새로운 제품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2: 이슈되는 사건, 사고와 뉴스에 대해 자상한 설명과 분석을 진행하며 사건 내면의 숨은 의도를 파헤쳐드리고 해외학자, 전문가들의 생각을 전해드리는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남아프리카 인프라 전시회가 6월 9일부터 11일까지 기간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가운데 25개 국가의 참가 업체 400여 개가 이번 전시회에 참가했습니다. 전시회에서 중국 기업 120여 개가 공정기계와 도관, 수력시설, 도로재료, 건축자재, 지능교통 등 분야의 제품을 집중적으로 전시했습니다. 중국 제조업계의 새로운 성과는 많은 참관자들의 발길을 끌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 전동화 설비, 현지화 서비스와 맞춤형 방안은 적지 않은 중국 기업이 언급한 키워드가 됐습니다. 전시에 참가한 중국 기업에 따르면 남아프리카가 기초시설 건설 수요를 지속적으로 방출하면서 현지 시장은 제품 성능, 운영 원가, 애프터 서비스에 대해 더 높은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남아프리카를 비롯한 아프리카 시장을 확장하는 과정에 중국 기업은 단일 제품 수출에서 현지 수요에 더 적합한 제품과 서비스 솔루션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전환했습니다. 31그룹 부스에서 전동 중카드, 전동 지게차와 신축팔 지게차 등 설비가 초점 화제가 됐습니다. 이번 전시에서 건축과 물류, 창고 등 3대 분야에 착안한 31그룹은 건설기계 전동화 분야의 성과를 전시했습니다. 31해양중공업유한회사 국제마케팅경제에 따르면 산업화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산업기반과 교통운수체계가 비교적 성숙되고 시장발전 예비가 비교적 큰 남아프리카에서 연료원가가 비교적 높아 전동화 설비가 더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제품뿐만 아니라 현지화 능력도 중국 기업의 시장 확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에서 산업단지와 중심 창고 건설에 투자한 31그룹은 고객에게 부품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지에 교육센터를 설치해 현지 직원들에게 기술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데 현지 산업단지의 직원 비율이 90%에 달합니다. 여러 중국 기업에 따르면 설비 신뢰성, 운영 원가, 애프터 서비스에 대한 아프리카 시장의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중국 기업은 제품 품질, 서비스 체계와 맞춤형 능력을 격상시키는 것으로 시장을 개척해야 합니다. 대형 건설기계 기업 외에 여러 인프라 부대시설 분야의 중국 민영기업도 아프리카 시장에 뿌리 내리는 과정에 남아프리카를 중요한 역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 처음 참가하는 산서금표광전과학기술유한회사 총경리 금단단은 케냐와 탄자니아, 나이지리아 등 나라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는 올해 아프리카 시장을 다일층 개척할 계획입니다. 김단단 총경대에 따르면 출항하는 과정에 중국 기업은 간단한 공급에서 수요에 따른 맞춤형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조명 제품의 경우 현지 시장의 규격, 사용 수명, 제품 품질 등에 대한 현지의 요구에 따라 제품과 방안을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고객의 요구와 현지 기후 환경, 전력 환경, 사용 장면에 따라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 제품이 전시회에 집중적으로 모습을 보인 것은 인프라 등 분야에서 국제 협력에 대한 남아프리카의 수요를 반영합니다. 전시회 개막식에서 남아프리카 기초시설청 책임자 마미처 마세모라는 기초시설 분야에서 뚜렷한 발전을 이룩한 중국은 세계 선두적 지위에 놓여 있다며 남아프리카는 인프라 건설 분야에서
중국의 경험을 참고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마세모라는 남아프리카는 더 많은 현지 기업이 중국 기업과 협력하길 바란다고 말합니다. 중국 기업은 기술과 전문 능력을 가져와 남아프리카 본토 기업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전시회에 참가한 중국 기업에서 남아프리카는 중요한 시장일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업무를 확장하는 창구기도 합니다. 김단단 총경리는 중국 제조의 우세는 완전한 산업사슬과 강대한 제조 능력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많은 중국 기업들이 함께 해외시장으로 나가 량질 제품과 서비스를 해외시장에 가져다 주길 바란다고 표했습니다.

0: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1: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2: 일회용 비닐 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1: 비닐 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0: 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1: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0: 실내외 온도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1: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0: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0: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2: 계속해서 뉴스 추적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근 3년 만에 처음으로 금리를 인상한 유럽 중앙은행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0: 국내외 초점 뉴스, 분쟁이 심각한 사건 사고, 이슈되는 소식과 관련해 자상히 보도해 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전후와 그 후를 지속적으로 알아보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진모를 깊숙이 파헤치고 원인, 경과, 결과까지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2: 유럽중앙은행이 11일 유로존 3대 관건 금리를 25포인트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유럽중앙은행이 2023년 9월 이후 처음 금리를 인상한 것이며 중동전쟁이 에너지 시장에 충격을 가한 후 통화정책에 대한 글로벌 주요 중앙은행의 첫 중요한 조정입니다. 유럽중앙은행은 중동 전쟁의 지속 시간이 예기를 초과하고 에너지 가격 상승이 더 광범위한 경제 영역으로 전도되면서 통화 팽창 압력을 높이고 유럽 경제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은

영향을 고려할 때 당면 금리 인상에 대한 결정은 적절한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 총재 라가르드는 전쟁이 경제활동을 저해하고 있다며 3월 예기와 비교할 때 유럽중앙은행은 통화 예기를 상향 조정하고 경제성장 예기를 하향 조정해 올해와 내년 유로존 통화 예기를 각각 3%와 2.3%로 올해와 내년의 유로존 경제성장 예기를 각각 0.8%와 1.2%로 하향 조정한다고 표했습니다. 라가르드는 충돌이 폭발한 이래 나타난 중대한 에너지 충격의 지속 시간이 이미 예전의 얘기를 초과했다고 표했습니다. 전쟁의 영향은 소비자의 신심을 약화시켰고 에너지 원가의 상승은 실제 수입을 침식하면서 단실 내 개인 투자를 억제할 것입니다. 따라서 올해 로임 증가 얘기가 둔화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기타 도입품 구매 원가가 날로 증가하면서 판매 가격을 높일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핵심 동화 팽창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에너지 가격 상승이 식품과 상품, 서비스 가격을 통해 더 광범위한 분야로 전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라가르드는 이런 영향이 경제 전체로 확산되기 시작했으며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5월의 유로존 핵심 통화율이 4월에 2.2%에서 2.5%로 올랐다고 표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의 최신 예측도 유럽의 저성장률과 고통화율에 대한 우려를 보여줬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이 올해 유로존의 경제성장률 얘기를 0.9%, 통화 얘기를 2.8%로 상향 조정했으며 에너지 가격이 장기적으로 높은 수위에 놓일 경우 유로존 경제 전망은 더 약해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이 5월에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는 중동전쟁의 영향 때문에 지속적인 지정학적 긴장세와 재정압력이 금융시장의 신뢰를 해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은행의 직접적 개방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만약 전쟁이 에너지 집약형 기업과 무역 의존도가 높은 업종과 주민의 구매력에 지속적으로 영향 주면 간접적 피해가 현저하게 늘 것입니다. 그러나 베렌베그 은행 수석 경제학자 호르그 슈미디는 이번 금리 인상은 정책적 착오라고 인정했습니다. 유로존 경제 성장이 부진한 상황에서 통화 정책을 한층 더 긴축하면 수요에 압력을 추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독일은행 수석 유럽경제학자 마크 월은 이번 금리 인상은 새로운 에너지 충격에 대한 글로벌 주요 중앙은행의 중요한 정책 대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시작하면서 시장의 관심이 점차 미래 정책 긴축의 지속 시간과 강도로 옮겨질 것입니다. 네덜란드 상업그룹의 거시경제학자 카스텐 브레스키는 유럽중앙은행이 7월이나 9월에 다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오늘의 뉴스 추석 시간을 마칩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의 심층 보도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책임 편집과 진행의 함강은이었습니다.

0: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1: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네, 우리 피부 표면에는 거의 200만 개에서 400만 개에 달하는 땀샘이 있습니다. 운동하거나 고온 환경에 있거나 감정이 격해질 때 피부의 땀샘에서 땀이 분비되고 증발과 방열을 통해 체온을 조절하여 신체 과열을 방지합니다. 이때 땀은 모두 명백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느끼지 못할 때도 우리는 항상 땀을 흘리고 있는데 주관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이런 땀을 불현성 출한이라고 합니다. 특히 겨드랑이 등 부위에서 특수한 땀샘이 있는데 이를 대한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겨난 땀은 끈적거리고 기름기가 많으며 단백질, 당분이나 암모니아가 들어있습니다. 이런 성분이 세균과 만나서 촉매작용을 일으키면 땀 냄새가 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런 상황이 더 심해지면 우리가 말하는 액취증이 발생합니다. 정상적 성인 남성의 경우에는 체 표면이 약 1.75평방미터입니다. 환경 온도가 각각 22도, 27도와 30도일 때 휴식 상태에서 매일 눈이 띄지 않은 땀의 총량은 각각 381ml, 526ml와 695ml에 달한다고 합니다. 즉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매일 피부에 거의 음료 한 병에 달하는 땀이 배출된다는 것입니다. 외부 환경을 제외하고 피부 자체에서 끊임없이 분비되는 피지와 죽은 각질 세포 그리고 급증하는 세균들이 피부 표면에 쌓이게 됩니다. 따라서 눈에 띄게 땀을 흘리지 않더라도 신체 청결과 기본 위생을 위해서 적당한 목욕 빈도를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화요일 라디오 이 세상에서 인사드리는 김정익입니다. 라디오 이 세상은 오후 6시에 첫 방송이 나가고 저녁 8시에 재방으로 한 번 더 나갑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세상 사는 이야기 코너에서는 리병군 씨의 소힘줄과 소천엽이라는 글을 보내드리고 고사성으로 읽는 중국 역사 문화 코너에서는 순망치한의 유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공감 플러스 코너에서는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하다라는 글을 공유하고 음악과 인생 코너에서는 연병가사 옆에 한미화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첫 곡으로 꽃마음이란 노래를 띄워드리고 학습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개혁을 갈증 전면 쪽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강농, 해농, 분농 지원 제도를 보완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농 융합 발전을 현지해야 합니다. 체계적인 관념을 강화하여 강농, 해농, 분농 제도에 대한 보완을 더농 융합 발전이라는 대구도에서 계획하고 추진하며 농업에 대한 공업 보조와 농촌 발전에 대한 도시 발전의 견인 역할을 강화하고 더농 간 요소의 평등한 교환과 쌍방향 이동을 촉진하여 공업과 농업이 서로 촉진하고 도시와 농촌이 서로 보완하며 조화롭게 발전하고 공동으로 보행하는 신형의 공업과 농업의 관계, 도시와 농촌의 관계를 서둘러 형성해야 합니다. 녹색 생태의 방향을 견지해야 합니다. 녹색은 농업의 바탕색이고 아름다운 향초는 아름다운 중국 판도의 기본 요소입니다. 반드시 록수 종산이 곧 금산 은산이라는 이념을 확고히 수립하고 록색 생산과 생활 방식의 보급을 지지하며 향촌 생태에 대한 보호 및 복원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농업 생산, 농촌 건설, 향촌 생활 생태의 선순환을 촉진하여 자원이 절약되고 환경에 리롭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와 시장의 협동적인 추진을 견지해야 합니다. 농업과 농촌의 발전은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논할 수 없기에 정책 제공을 강화하고 지원 효능을 향상시키며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능력에 맞게 추진하여 발전 단계를 뛰어넘거나 재정의 감당 능력을 뛰어넘는 현상을 방지해야 합니다. 정부의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시장화 개혁 방향을 보존하지 말아야 하며 사회주의 시장 경제 규칙을 존중하고 개혁으로 시장의 활력을 불러일으키는 데 중시를 돌려 유효한 시장과 유능한 정부가 보다 잘 결부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결정은 현재 립각하고 미래를 지향하면서 강농, 해농, 분농 지원 제도를 보완할 때 대하여 체계적인 포치를 하고 현 시기와 금후 한 시기의 중점 과업을 명확했습니다. 식량 안전을 보장하는 체제와 기제를 완비해야 합니다. 식량 안전은 국가의 대업입니다. 강농, 해농, 분농 지원 제도를 보완하려면 농업 종합 생산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더욱 두드러진 위치에 놓고 식량 안전 기반을 전방위적으로 다져야 합니다.

0: 식량재배 농민에 대한 수익보상 기제를 서둘러 완비하고 가격 보조, 보험 등 정책 체계를 보완해야 합니다. 식량 등 중요한 농산품의 가격이 합리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추진하고 식량 최저 수매가와 비축, 수출 등 조정 정책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수급이 균형을 이루고 가격이 안정되게 함으로써 식량 가격의 하락으로 농민의 리익에 해를 주는 현상과 식량 가격의 인상으로 이민 대중들에게 부담을 더해주는 현상을 방지해야 합니다. 농업보조금 정책 체계를 최적화하고 보조의 정확성과 격려 효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다차원의 농업보험을 발전시키고 농업보험의 범위 확대, 기준 인상, 제품 증가를 추진하여 각 류형의 농업 경영 주체의 다원화 보험 수요를 더욱 잘 만족시켜야 합니다. 농업 경영의 효익 증대를 촉진하는 데 착안하여 농업 경영 체계를 보완하고 신형 농업 경영 주체 지원 정책을 농민의 소득 증대를 이끌어 나가는 것과 연결시키도록 추진하고 편리하고 효율적인 농업 사회화 서비스 체계를 완비하고 농업의 적정 규모화 경영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대부분 식량 주산지가 식량 생산량이 높으나 경제가 취약하며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 비춰 식량 생산지와 식량 소비지의 성급 간 수평 리익 보상 기제를 통일적으로 수립하며 리익 보상 방식을 혁신하고 보상 경로를 확대하여 식량 주산지가 식량 생산으로 인해 손해를 보지 않고 식량 생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식량 매매 및 비축관리 체제 기제 개혁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고 새로운 감독관리 모델을 구축하며 응급 공급 보상 능력을 강화하여 대국의 곡창을 잘 지켜야 합니다. 식량 절약 및 감손이 곧 생산량과 공급 증대라는 이념을 강화하고 식량 및 식품 절약 장기 효과 기제를 완비해야 합니다. 전 농촌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상시적인 재빈곤 및 빈곤 방지 기제를 보완해야 합니다. 현식의 빈곤 퇴치 난관 돌파전에서 이룩한 성과를 공고 확대하는 데서의 전반적인 정세는 매우 좋으며 효과적인 재빈곤 방지 모니터링 및 지원 기제를 구축하여 재빈곤 현상이 규모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마지노선을 확고히 지켰습니다. 그러나 재빈곤 및 빈곤 초래 위험이 여전히 객관적으로 존재하기에 과도기가 지난 후에도 여전히 일부 저소득 농민이 질병사고,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원인으로 재빈곤 또는 빈곤 초래가 생길 수 있으므로 효과적인 제도를 통해 적시 발견하고 지원해 주는 것이 관건입니다. 재빈곤 방지 모니터링 및 지원 기제의 예기 경보 및 대응 역할을 잘 발휘하여 탈빈곤 인구와 탈빈곤 지역의 지원 정책을 잘 연결시키고 조치를 제대로 실시하여 규모적인 재빈곤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단호히 방지해야 합니다. 농촌 저소득 인구와 미발달 지역에 대한 계층별, 류형별 지원 제도를 수립하여 재빈곤 방지 지원 정책과 농촌 저소득 인구 지원 정책의 연결과 통합을 추진하고 지원 조건에 부합되는 농촌 인구를 모두 상시화 지원 범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정책의 최저 보상 지원을 받아야 하는 탈빈곤 인구와 정상적인 지원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빈곤에서 벗어날 능력 있는 인구를 분리하여 류형별 관리를 실행함으로써 노동 능력을 상실한 인구에 대해서는 종합성 사회 보장 조치로 가난에서 벗어나도록 하고 노동 능력 소유 인구에 대해서는 산업 취업 지원 강도를 높여야 합니다. 미발달 지역에 대한 상시화 지원 기제를 수립하고 계층별로 책임지고 류형별로 지원하는 제도를 실행하며 미발달 지역에서 공공서비스의 부족점을 보완하고 특색 산업을 발전 장대시키며 발전의 내적 동력을 증강하도록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빈곤 퇴치 난관 돌파 기간에 방대한 빈곤 구제 자산을 형성했는데 빈곤 퇴치 난관 돌파에 대한 국가 투입을 자산화하는 장기 효과 관리 기제를 완비하여 지속적으로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역에서 보민 산업을 발전 촉진하는 기세를 완비해야 합니다.
1: 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부부 아리랑.

복받은 일이라고 말이다. 얼마나 많은 입맛 돋구는 음식들이 연기를 했는가. 친구는 그게 뭐 대수냐는 투로 심드렁하게 말한다. 내가 사는 도시는 조선족 음식점이 드물다. 게다가 교외라 더더욱 찾아보기 어렵다. 아내는 한족이라 우리 음식에 익숙치 않다. 다행히 나는 가리는 음식이 없어 아내가 꼭 집밥을 지어야 한다는 부담이 없다. 그 예전에 우리 집은 거의 매일 밥상에 쌀밥을 올렸지만 아내 집은 1년 내내 쌀밥을 먹는 횟수가 열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드물었다. 대신 면이나 만두로 끼니를 때운다. 아내가 여러 끼를 연달아 면으로만 먹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기도 했지만 다행히 나는 무엇이든 잘 먹는 터라 식사 문제로 불편했던 적은 별로 없다. 그래도 조선족인지라 가끔은 매운 음식이 몹시 당길 때가 있다. 온통 볶음 요리만 계속 뛰다 보면 시원한 무침이나 냉채가 절실히 생각난다. 친구는 내가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해서인지 가끔은 냉면, 순대, 떡볶이, 명태, 육개장, 찰떡, 김치, 깍두기 등 조선족 전통 음식들을 이것저것 사서 포장해 보내준다. 물론 인터넷으로도 살 수 있지만 친구가 보내준 음식에는 특별한 맛이 있다. 택배 상자를 뜯을 때마다 나는 마치 어린 아이처럼 기분이 좋아진다. 그날도 나는 소힘줄 반찬 한 봉지를 꺼내 밥상에 올려놓고 유모차를 끌며 왔다 갔다 하다가 참지 못하고 몇 개를 집어먹었다. 그 모습을 본 아내가 혀를 차면서 웃었다. 그렇게 먹고 싶었어요. 그 정도예요. 아내 말처럼 동네 슈퍼마트에서도 소힘줄 반찬을 살 수 있었다. 하지만 그 맛은 연길에서 만든 것과는 달랐다. 기름 냄새가 심하고 무엇보다 맵지 않았다. 나는 손에 묻은 양념을 빨면서 문득 어린 시절이 떠올랐다. 소학교에 다닐 적 점심 도시락을 싸고 갈 때면 가끔 밥만 가져가곤 했다. 학교 가는 길에 매점에 들러 소힘줄 반찬 한 봉지를 사면 그게 반찬이었다. 50전짜리 조그만 봉지였지만 그 매운맛에 호호 입김을 불며 밥 한 도시락을 뚝딱 비울 수 있었다. 가끔 매점 아주머니가 실수로 한 봉지를 사는 데 두 봉지를 겹쳐서 주는 날이면 그날은 정말 횡재한 기분이었다. 얇은 비닐봉지라 두 개가 겹쳐도 잘 보이지 않았으니 그런 재수선 날도 가끔은 있었다. 눈 오는 날 매점에 들러 50전을 내고 소힘줄 반찬을 사 먹었던 기억이 새록새록하다. 친구가 보내준 그 소힘줄 반찬을 먹을 때면 겨울날 매점 앞에 모여 소힘줄 반찬을 나눠 먹던 아이들의 웃음소리까지 귓전에 들리듯 하다. 소힘줄 반찬을 손으로 집어먹는 내 모습을 보며 문득 할머니 이야기가 떠올랐다. 비슷한 듯 다른 역시 소와 관련된 일화였다. 할머니는 내가 태어나기 1년 전에 돌아가셔서 나는 사진으로만 뵈었다. 아버지 말씀으로는 덩치가 우람하시고 성격도 호방하셨다고 한다. 열 자매를 키운 할머니가 그냥 고만고만한 성격이었을 리 없으리라. 그 시절 열 식구를 먹여 살리느라고 살림이 무척 어려웠다고 한다. 할머니는 유난히 소천엽을 좋아하셨지만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마음대로 사 먹을 수 없는가 보다. 어느 겨울 설을 앞둔 장날이었다. 할머니는 큰 마음을 먹고 소천엽을 한 줌 사시었다고 한다. 장에서 집까지는 소수리로 거의 심리길이었다. 추운 겨울날 소수리에 몸을 씻고 돌아오는데 천엽 생각이 간절하셨나 보다. 할머니는 길 한복판에서 수레를 멈추게 하셨다. 그리고 길가 도랑의 얼음을 깨고 그 물에 소천엽을 씻어 양념도 없이 그 자리에서 꾸역꾸역 찢어서 잡수셨다고 한다. 집에 와서 초장에 찍어 먹을 것을 왜 그토록 급하게 드셨을까? 나는 아버지에게서 그 얘기를 들은 후로 오랫동안 그 장면을 떠올리곤 했다. 한 번도 뵌 적 없는 할머니였지만 눈 내리는 겨울날 길가에 소수레를 세우고 도랑물에 천엽을 씻어 드시는 모습이

눈앞에 선하다. 그만큼 음식이 귀했던 시절이라 더욱 가슴에 남는 이야기다. 지나간 세월이 이야기지만 생각할 때마다 많은 감회가 든다. 음식이란 참 별것 아닌 듯 하면서도 우리를 그 시절로 데려가는 힘이 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마주하는 식사만큼 우리 삶에 밀착된 것도 드물다. 소힘줄 반찬 한 가닥이 불러낸 어린 시절에 눈 오던 겨울 이야기와 소천 옆 한 줌이 되살려낸 할머니의 간절했던 겨울날의 이야기. 밥상 앞에서 우리는 그날의 기쁨과 슬픔을 나누고 지난날의 추억을 떠올리며 때로는 누군가의 간절한 마음을 헤아리기도 한다. 먹고 또 먹어도 새로운 오늘의 식사처럼 음식은 그렇게 우리 삶 속에 오랫동안 남아 울린다. 어쩌면 우리는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음식과 함께 했던 시간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는 생각을 해본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고사성으로 읽는 중국 역사 문화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운 동년을 띄워드립니다.

고사성은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지강 축된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고 중화 문화의 정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파헤쳐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순망치한, 준왕치한입니다. 입술순, 이를망, 이치, 찰한으로 구성된 순망치한은 입술을 잃으면 이가 시리다는 뜻으로 가까운 사이에 한쪽이 망하면 다른 한쪽도 그 영향을 받아 온전하게 어려움을 비유한 말입니다. 다시 말해 서로 떨어질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춘추시대 말 진나라 흥공은 괭나라를 정복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괭나라로 가려면 반드시 우나라를 거쳐야만 했습니다. 고민을 하던 흥공에게 대부 순식이 한 가지 묘책을 내놓았습니다. 우나라 왕은 매우 탐욕스럽다고 알려졌습니다. 폐하께서는 아끼는 천리마와 귀한 옥을 그에게 선물한다면 틀림없이 기뻐하며 우리의 요구를 들어줄 것입니다. 그러나 흥공은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내가 가진 보물 중에서 가장 값진 것이다. 만약 우공이 선물만 받고 길을 내주지 않다면 그땐 어찌하겠는가. 이에 순식은 흥공을 설득했습니다. 그럴 리가요. 잠시 옥을 별채에 맡기시고 준마를 울타리 밖에 풀어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괭나라를 손에 넣고 돌아오는 길에 우나라를 공격하여 옥과 천리마를 되찾으면 되지요. 순식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 흥공은 곧바로 우왕에게 천리마와 옥을 선물했습니다. 과연 우왕은 기뻐하며 괭나라로 가는 길을 내어달라는 진나라의 제의를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이때 우나라 대부 공지기가 진나라의 속셈을 알아채고 우공에게 간언했습니다. 강대국인 진나라가 아무런 이유 없이 이 귀한 것을 줄 리가 없습니다. 절대 경솔해서는 안 됩니다. 괭나라와 우나라는 한 몸이나 다름없이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왔지요.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고 했습니다. 순망치한 두 나라가 소국임에도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순치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진에게 길을 내준다면 하루도 가기 전에 이 나라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궁지기가 긍휼 만류했지만 우왕은 듣지 않았습니다. 진나라 순식은 대군을 거느리고 우나라를 거쳐 괭나라로 쳐들어갔고 괴에서 대승을 거둔 진나라는 돌아오는 길에 우나라를 정복하고 우공을 사로잡았습니다. 순식은 옥과 준마를 다시 찾아 진헌공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네, 순망치한이라는 고사성어는 바로 이 이야기에서 유래했습니다. 이는 입술을 잃으면 이가 시리다라는 뜻으로 가까운 사이에 한쪽이 망하면 다른 한쪽도 그 영향을 받아 온전하게 어려움을 비유한 말입니다. 이어서 공간 플러스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삶이 풍성해지는 하루 3분의 힘 공감 플러스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하다. 네,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이 정말일까? 몸과 마음의 관계를 연구하는 정신 신체의학의 연구 결과와 행복과학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네, 과학적으로도 어느 정도는 증명된 사실인 듯합니다. 긍정적인 사람이 결혼도 잘하고 취직도 잘되고 승진도 잘되고 병에도 덜 걸리고 네, 심지어는 장수하는 걸 보면 말입니다. 긍정성만은 삶의 보약이 없는 셈입니다. 긍정성을 해치는 대표적 질환이 바로 우울증입니다. 네, 우울증은 부정적 사고를 강화시킵니다. 네, 누구에게나 주어진 똑같은 주변의 상황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변한 것이 없이 그대로인데 우울증이 찾아오면 회색빛으로 보입니다. 나를 위해준 이 하나 없고 세상에 고립된 외로움마저 나를 찾아오게 됩니다. 긍정성에 반대되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만드는 우울증에 걸리면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도 어려워지고 만성질환과 암이 새로 생겨나거나 더 악화된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내 얼굴은 마음의 창이라 스트레스나 우울감으로 마음이 편치 않으면 대번에 드러납니다. 미간의 주름이 대표적인 스트레스 주름입니다. 피부를 만져보면 야들야들 연약하지만 사실 우리 몸의 최전방 부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피부는 위기관리를 하는 스트레스 시스템이 매우 발달했습니다. 네, 실제로 우울증이 호전될수록 미간의 주름이 잡히는 정도가 줄어들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반대로 일본의 한 피부과 의사가 우울증 환자에게 보톡스 주사로 주름을 펴주었더니 우울증세가 감소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우울증을 치료해 피부를 젊게 만든다고 연구를 하니 피부과 의사는 피부를 젊게 만들어 우울증을 해결했다고 네, 서로 경쟁하는 모양일 것 같습니다. 네, 표정은 신경을 통해서 조정받기 때문에 네, 뇌의 감성 시스템의 걱정 주름이 펴지면 얼굴 주름도 펴집니다. 네, 반대로 얼굴 표정을 피면 신경을 통해서 감성 시스템이 자극을 받아서 마음의 걱정 주름도 펼 수 있다는 이야기인 셈입니다. 네, 웃음 치료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웃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사람, 네, 예를 들면 암 환자들을 억지로라도 웃게 만들면 기분이 좋아지고 이것이 면역 시스템을 강화시켜 암 치료 경과도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네, 웃는다고 모든 암을 치료할 수 있는 게 아니지만 최소한 투병 생활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준 역할은 충분히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성도 전염이 된다고 합니다. 웃는 사람을 보면 나도 그 얼굴을 모방해 웃게 되고 결국 내 감성 시스템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제부터 내 주변의 소중한 사람에게 스마일 서비스를 해보면 어떨까요? 네, 너만의 길이라는 노래를 듣고 바로 음악과 인생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0: 힘들 때 음악은 우리에게 약이 되고 힘이 됩니다. 옛 노래를 다시 들으며 추억과 함께 그 속에 담긴 이야기 함께 나눠봅니다. 네, 오늘은 연변가사협회 한미화 선생님을 모시고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1: 네,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저는 연변가사협회 한미화입니다. 양천동 21년부터 협회 시상경실에서 노래와 악미를 배우면서 젊은 시절에 이루지 못한 꿈을 펼치면서 즐거운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김강렬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선생님들의 작품들은 연변은 물론 국내외에서 널리 불리고 있습니다. 저는 협회에서 창작한 노래들을 약 20곡 넘어 여러 무대에서 수십 차례로 불렀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좋은 작품들을 열심히 부르면서 보람찬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제가 선생님의 노래를 받아들여 보았습니다. 네, 특히 그 바다의 노래는 네, 넓고 푸른 바다의 전경과 네, 자유로운 감정을 담은 네, 대표적인 가요인데 네, 이 노래를 처음 접했을 때 받은 첫 인상은 어땠습니까?
2: 예, 저희 생각은 이 노래는 민요입니다. 민요는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우리 선조들의 순결과 삶의 지혜, 기쁨과 슬픔이 깃든 소중한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다의 노래는 바다와 싸우면서 살아온 어부들의 한과 신명, 바다에 대한 감사가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 노래를 부르면서 푸른 물결 우러 떠다니는 듯한 자유로움과 동시에 우리 민족으로서의 바다에 이주할 수밖에 없었던 역사의 무게를 느끼게 됐습니다. 바다의 노래는 저에게 우리 민족이 뿌리를 잊지 않게 하는 소중한 유산이며 앞으로도 그 애착을 담아 많은 이들과 함께 부르고 싶습니다. 이것이 민요에 대한 나의 애착이자 사명입니다.

0: 네, 그리고 저국의 어머니는 그 저국에 대한 깊은 사랑과 감사 그리고 그리움이 담긴 곡인데, 네, 스님께서 이 노래 속에 그 저국 어머니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1: 예, 이 노래는 우리 연변가사협회 김광래 회장님이 작사하고, 한국에 계시는 김문웅 선생님이 작곡했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한 번쯤은 고향이나 부모님 품을 떠나서 살아보면서 더 깊이 와닿는 노래입니다. 해외에서 오래 지내는 형제 자매나 명절이면 더 그리워지는데, 우연히 이 노래를 듣게 되자 어머니 품과 내 조국이 한순간에 겹쳐 보였습니다. 바다를 건너 멀리 간들 있으랴라는 구절에서 찾았던 구름이 터져 나와서 자연스럽게도 따라 부르게 되었고, 저는 이 노래들이 여러 차례 크고 작은 무대에서 독창으로 불러왔습니다.

0: 너와 나 그리고는 사람 간의 따뜻한 정,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을 담은 곡으로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이 노래가 내 스승님한테 주는 특별한 의미는 무엇인가요?
1: 예, 이 노래는 우리 연변가사협회 신기옥 비서장님이 작사하고 허순자 선생님이 작곡으로서 연변감반 김소영 가수가 불렀습니다. 한 송이 꽃이 피어봄이라 할까요? 라는 물음에서 혼자의 노력으로는 세상이 바뀔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너도 피고 나도 피어 천만송이라는 다음 구절에서 깨달았습니다. 아, 혼자가 아니라 함께 완성되는 봄이구나. 너도 나도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납시다. 는 대목에서는 저절로 해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느 순간 큰 소리로 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부를수록 내 혼자가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따뜻함이 퍼져나갔습니다.

0: 네. 고향은 그 연변 조선족의 고향 사랑 그리고 향수 정서가 가득 담긴 대표곡으로 생각되는데, 네, 선생님께서 느끼는 그 고향 연변의 매력 그리고 이 노래에 담긴 진심 어린 감정을 좀 어떻게 네, 말씀해 줄수 있겠습니까?
1: 예, 이 노래도 역시 우리 연변 가상에필 최미영 작사 백희남 작곡으로 되었는데요. 노래말에 마음을 뺏겨주며 부르고 싶었습니다. 저 하늘 위에 노을빛 눈부셔 강 건너 바라보니 마음속에 이 첫소

0: 눈앞에 펼쳐지는 듯 했습니다. 우리 품을 피어나는 아름다운 내 고향이라는 구렴 구절에서 그림과 자부심이 함께 올라와 어느새서도 모르게 한 편의 시를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1: 네,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내 노래와 함께 따뜻한 인사말을 좀 전해줄 수 있겠습니까?
0: 예, 이 자리를 빌어서 아름다운 노래말을 감동적인 선율로 저에게 큰 울림을 주신 작사가와 작곡가 선생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연변가사협회의 일원으로서 느끼는 이 길이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마음을 함께 전합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모든 청취자분들께 노래의 깃든 정서와 아름다운 선율과 함께 포근하고 평화로운 시간을 만끽하시기를 바랍니다. 노래를 하면 즐기며 젊어집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이 세상은 더 아름답습니다. 연변가사협회가 설립 20주년을 맞이하여 협회가 더욱 희황찬란하기를 기원합니다.
2: 그 곡으로 한미화 선생님이 부른 노래 내 고향을 보내드리며 오늘 대화중 이 세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서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프로 편성과 진행의 김정희였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고 네, 이어지는 프로도 계속해 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감 오늘 프로 진행을 맡은 김홍아입니다. 네, 6월은 초여름의 싱그러움과 함께 우리 문화의 소중한 가치를 되새기게 하는 시기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문화와 자연 유산의 날로 오랜 10월 이어온 역사의 전통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 유산의 의미를 돌아보는 뜻깊은 날입니다. 한 장의 고문 속에서 선조들의 지혜를 만나고 오래된 고성의 손빛에서 역사의 숨기를 느끼며 아름다운 산천에서 자연이 선물한 경이로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문화유산은 과거의 흔적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소중한 자산이며 미래 세대에게 전해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며느리의 문화 공감 프로는 먼저 24 당대보고 학습보도 100가지 문답 특집 54편 뭐 때문에 기층민주를 적극 발전시켜야 하는가 이 같은 내용으로 보내드린 다음 문화중국행 코너에서는 고송 총도를 소개해드리겠고 라디오로 듣는 세상 시간에는 16년의 동행 7권의 공책 왕소령 할머니 이야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는 소산 모태똥 동지 기념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아래 24 당대보고 학습보도 100가지 문답 특집 코너부터 펼쳐드리겠습니다.
1: 당 24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종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문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0: 오늘 이 시간에는 무엇 때문에 개총민주를 적극 발전시켜야 하는가 이 같은 내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박민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습근평 총서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기층민주를 적극 발전시켜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기층민주는 전과정 인민민주의 중요한 구현입니다. 광범한 인민대중들은 주로 기층에서 가장 직접적인 정치 참여를 실현하고 주로 기층에서 가장 직관적으로 나라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한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기층민주를 발전시키는 것은 전과정 인민민주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포치는 바로 사회주의 민주정치를 발전시키고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필연적 요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신중국 창건 이래, 특히는 개혁개방 이래 우리 당은 촌민자치제도, 주민자치제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층 대중자치제도를 창조적으로 구축해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정치제도의 하나로 정착시켰습니다. 기층 민주를 구축하고 발전시켜 기층 대중의 자기관리, 자기봉사, 자기교육, 자기감독을 실현하였고 기층 대중이 민주 권리를 광범위하게 직접적, 효과적으로 행사하도록 보장하였으며 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광범위성, 진실성, 유효성을 과시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사회의 장기적인 조화와 안정을 확보하는 중요한 정치 기반과 제도 보장을 마련했습니다. 기층 당 조직이 영도하는 기층 대중 자치 기제를 완비화하는 것은 도농 지역 사회의 관리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유리하였습니다. 신중국 창건 이래 특히는 개혁개방 이래 우리 당은 도시와 농촌의 기층 조직 건설을 끊임없이 강화하고 기층의 직접적 민주제도 체계와 사업체계를 힘써 구축해 기층 당조직이 령도하는 기층 대중자치 기제를 형성함으로써 도농지역 사회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광범한 도시와 농촌의 주민들은 민주선거를 통해 촌민위원회 구성원을 선출하고 다양한 형식을 통해 민주협상을 전개하며 촌민회의 또는 촌민대표회의를 통해 지역사회 공공사무와 공익사업에 대한 민주결책을 진행하고 촌민자치정관, 촌민규약, 주민공약 등의 제정을 통해 민주관리를 실행하며 촌민사무감독위원회에서 촌사무와 촌민사무공개제도의 실행에 대해 민주감독을 진행하고 법에 의해 민주권리를 직접 행사하며 법에 의해 기층 공공사무와 공익사업을 관리함으로써 가시적인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이 방면의 사업을 계속 강화하여 기층 당조직이 령도하는 기층 대중자치기제를 끊임없이 완비화하는 것은 도농지역사회의 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반드시 걸어야 하는 길입니다. 각 부류 기층 군체가 기층 관리에 질서 있게 참여하는 경로를 넓혀주는 것은 인민의 법에 의해 기층 공공사무와 공익사업을 관리하도록 보장하는 데 유리합니다. 기층민주를 적극 발전시킴에 있어 반드시 광범한 대중들이 기층관리에 참여하는 민주경로를 진일보 넓혀주어 대중의 민원 반영이 보다 충분하고 보다 원활하고 보다 직접적이고 보다 효과적이며 민주선거, 민주협상, 민주결책, 민주관리, 민주감독을 실행하는 데 더욱 유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최근 연간 각지에서는 촌민의사회, 촌민포럼, 민주간담회, 민주청문회를 개최하고 당대표, 인대대표, 정협위원회, 지역사회 합동 방문을 추진하고 동네 회의실과 걸상 민주 및 오프라인 원탁회의와 온라인 단체 대화방을 운영하는 등 기층 민주혁신을 적극 추진해 각 부류 기층군체가 기층 관리에 질서 있게 참여하는 경로를 끊임없이 넓혀줌으로써 기층 민주의 발전에 새로운 동력과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각 부류 기층 군체가 기층 관리에 질서 있게 참여하는 경로를 넓혀주기 위해 반드시 사무처리 공개 제도를 진일보 보완해 촌민 사무 공개를 더 폭넓게 실행하고 대중의 감독을 폭넓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기업과 사업 단위의 민주 관리를 완비화하는 것은 기업과 사업 단위의 발전을 촉진하고 종업원들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해 주는 데 유리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기업과 사업 단위는 종업원 대표 대회를 기본 형식으로 하고 기업 사무 공개 제도, 종업원 리사 제도, 종업원 감사 제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주 관리 제도를 보편적으로 구축해 노동 계급의 주인 지위와 일심 전력으로 노동 계급에 의지하는 방침을 충분히 구해냈습니다. 종업원은 소속 단위에 대한 교회가 가장 깊고 또한 정도 가장 깊은 대중들입니다. 해당 단위의 중대 결책, 특히는 종업원의 직접적 리익과 관계되는 등 중대한 사항에서 민원 접대일, 민원 우편함, 근로관계 조율 간담회 등 방식을 통해 종업원 대중들의 민원을 직접 수렴하며 민주관리 제도를 통해 종업원 대중들이 의견과 건의를 충분히 표달하고 계책을 적극 내놓고 질서 있게 결책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기업과 사업 단위에서 과학적으로 결책하는 데 유리하고 기업과 사업 단위의 자체 발전을 촉진하고 종업원들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해 주는 데 유리합니다. 전 과정 인민민주를 발전시킴에 있어서 반드시 기층 민주의 발전을 중요한 기초성 사업으로 삼아 추진해야 합니다. 인민 대중들이 민주 정신을 육성하고 민주 소질을 단련하며 민주 실천을 전개하는 것은 대부분 기층에서 발생하고 발전하며 검증을 받게 됩니다. 기층 민주를 적극 발전시킴에 있어 반드시 시종 당의 영도를 견지하고 기층 대중 자치 제도를 견지하고 보완하면서 기층 민주의 경로를 부단히 넓히고 기층 민주의 방식을 부단히 혁신하고 기층 대중의 민주의식과 민주능력을 부단히 강화해 민주선거, 민주협상, 민주결책, 민주관리, 민주감독을 기층관리의 전 과정에 각 방면에 일관시킴으로써 사람마다 책임을 짊어지고 최선을 다하면서 다같이 공유하는 기층관리 공동체 건설을 추진해야 합니다.
0: 황천기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그리움.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 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100년의 항만도시 청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중국의 유명한 고송 시리즈 중 71번째는 100년의 항만도시 청도입니다. 푸른 산을 뒤두고 푸른 바다를 마주한 청도는 경치가 아름답고 붉은 기와의 건물들이 푸른 나무와 조화를 이루는 도시입니다. 역사적인 이유로 청도는 동서양의 품격이 어우러진 독특한 도시적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황해의 교주만에 위치한 청도는 수려한 풍광으로 황해의 보소, 동양의 스위스라는 별칭을 갖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풍부한 인문 유적을 보유한 해변 도시 청도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 휴양 도시이자 피서지입니다. 청도는 유관 역사를 자랑합니다. 이곳에서는 찬란한 대문구 문화와 룡산 문화, 동학 석화 문화를 꽃피워 왔습니다. 5세기경 청도의 로산에는 웅장한 규모의 법회사가 세워졌고 도교의 암자들도 들어섰습니다. 8세기에 이르러 항만으로서의 립지가 점점 중요해지면서 청도는 북방의 중요한 대유무역 항구로 발전했습니다. 1840년 아편전쟁 이후 청정부가 교수만 일대에 방어시설을 건설하면서 청도의 도시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청도의 뛰어난 지리적 조건에 주목한 독일이 1897년 교주만을 점령하면서 이후 약 50년 동안 외세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독산 역사로 인해 청도의 도시는 오늘날까지도 뚜렷한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현재 청도에는 26개국 국가의 다양한 건축 양식을 간직한 건물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만구 건축박물관이라고 불리는 청도에는 독일 총독 관저와 옛 경찰서 건물 그리고 유럽, 아시아, 미국 등 여러 나라의 건축 양식을 보여주는 건축물들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들 건축물은 도심의 8갈래 거리 주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거리 이름이 산해관, 정양관, 함곡관, 고용관 등 중국의 유명한 가문 이름을 따서 붙였기 때문에 이 일대는 팔대관이라 불립니다. 기봉 있는 지형을 따라 구불구불 이어진 고리 양옆에는 이국적인 품격의 양옥 200여 채와

아담한 정원 20여 곳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로곰이 우거진 팔대관을 거닐다 보면은 마치 유럽의 어느 도시를 방문한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800km에 달하는 아름다운 해안선을 보유한 청도는 전국을 대표하는 해변 도시입니다. 대표적인 해안 명소로는 잔교와 로슘공원, 서청도공원, 오사광장, 음악광장 등이 있습니다. 그중 청도 관광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잔교는 바다 깊숙이 뻗어있는 부두입니다. 1892년 청나라 시기에 건설된 잔교는 원래 군수용 부두였으나 여러 차례의 보수와 확장을 거쳐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길이 440m, 높이 10m의 잔교는 끝부분이 철골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바닥은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북쪽 끝 바다 위에는 정자 형태의 회란각이 세워져 있고 양옆에는 란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라선형 계단을 따라 회란각이 오르면 푸른 하늘과 푸른 바다가 맞닿은 장관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파도가 밀려드는 모습이 아름다워 비각회라는 청도 10경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오사운동을 기념해 조성된 오사광장은 청도 신도시의 상징입니다. 중심광장과 로금광장, 해변공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변에는 청도시 정부 청사와 다양한 분수, 5월의 바람 조각상 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잔교 맞은편 바다에 위치한 서청도공원은 면적 12,000평방미터, 해발 17m의 작은 섬입니다. 해운총과 신이방, 선녀 조각상 등 다양한 볼거리를 갖추고 있으며 그중 금소표 등은 청도 10경으로 유명합니다. 청도 음악광장은 음악을 주제로 한 문화휴식 공간이자 전국 최대 규모의 음악광장입니다. 숲과 뜻 모양의 조형물이 어우러져 있으며 청도의 아름다운 바다 풍경을 감상하기에 좋은 장소입니다.

시냇물을 따라 산길에 오르면 아름다운 물길과 깊은 계곡이 펼쳐집니다. 고비를 돌 때마다 새로운 풍경이 나타나 감탄을 자아냅니다. 수려한 자연과 신비로운 도교 문화가 어우러진 노산은 이로부터 신선의 거처로 불리며 많은 사람들의 발길을 끌어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곳을 찾아 선경을 구했던 진시황입니다. 이후 금나라 시기 도교 전진파의 대표 인물인 구초기가 세 차례나 노산을 찾아 도교 경전을 전파하면서 노산은 중국의 대표적인 도교 명산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청나라의 소설가 포송룡이 집필한 중국 고전 단편 소설 료제지어의 여러 작품 역시 노산을 배경으로 하거나 이곳에서 영감을 받아 창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도교 성지인 노산은 독특한 도악 문화로도 유명합니다. 노산 도악은 상고시대 민요와 민간 선창에서 발전한 음악으로 강한 동이 문화의 색채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후 중국 전역에서 전파된 십방 경문 역시 노산 도악을 바탕으로 발전했습니다. 특히 구초기가 노산 도악과 십방 도악의 교류를 촉진하면서 독특한 도교 음악 체계가 형성됐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민간 예술가들이 노산 도악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으며 그 가운데 여러 명곡은 지금까지도 널리 전해지고 있습니다.

0: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1: 그게...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로 듣는 세상, 오늘 이 시간에는 16년의 동행, 7권의 공책, 이 같은 제목으로 왕소령 할머니 이야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생후 5개월 만에 뇌속마비 진단을 받았던 안위성 초기훈의 소녀 기기. 스스로 걷고 시를 외우고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기까지 그녀의 모든 성장 과정에는 할머니 왕소령의 헌신적인 보살핌이 함께했습니다. 기기가 태어나 얼마 되지 않아 부모는 려원했고 이후 각자가 새 가정을 이뤘습니다. 할아버지는 외지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 기기는 주로 할머니의 손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를 모르는 농촌 노인 왕소령은 손녀의 특별한 짝꿍으로 되어 16년 동안 사랑으로 손녀의 성장을 지켜가며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기기는 올해 16살입니다. 2010년 손녀가 태어났을 때 가족들은 큰 기쁨에 젖었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왕소령은 소녀를 돌보는 과정에서 다른 아이들과는 다른 점을 발견했습니다. 왕소령은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기기가 5살 되들 때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보통 5살 된 아이들은 움직이고 서려고 하는데 기기는 늘 잠만 자고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울기만 했지요. 의사는 기기가 뇌성 마비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믿을 수 없었던 왕소령은 기기를 데리고 북경과 상해의 여러 병원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어느 병원에서나 비슷한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장기간 재활치료가 필요하며 완치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왕소령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기기를 항주아동병원에 입원시켜

왕소령은 단 한 번도 포기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꾸준히 노력하면 반드시 희망을 볼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침술과 전기치료, 신체 재활훈련이 반복되는 가운데 할머니와 손녀는 항주에서 4년 반을 보냈습니다. 어느덧 요촌에 갈 나이가 되자 의사의 권유에 따라 두 사람은 고향 적계현으로 돌아왔습니다. 왕소령은 집 근처 요촌을 찾아가 기기를 받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교사들은 많은 아이들을 돌봐야 했기에 원장 선생님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래도 왕소령은 여러 차례 찾아가 끝내 자신의 진심을 전했습니다. 제가 직접 돌보겠습니다. 결국 기기는 요촌에 다닐 수 있게 되었고 왕소령은 손녀를 품에 안고 요촌 생활을 함께했습니다. 요촌을 졸업한 뒤인 2018년 두 사람은 다시 소학교 1학년 교실에 함께 앉았습니다. 할머니와 손녀는 같은 책상을 쓰는 짝꿍으로 되었습니다. 백발 할머니가 어린 학생들 사이에 앉아있는 모습은 참말로 눈에 띄었습니다. 왕소령은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우리 아이만을 위해 수업할 수는 없었지요. 반에는 30명이 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배우고 집에 가서 다시 가르치기로 했습니다. 그날 이후 교실에는 누구보다 열심히 필기하는 최고령 학생이 생겼습니다. 어릴 적 하루도 학교에 다녀본 적이 없었던 왕소령은 자신의 이름조차 제대로 쓰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연필조차 제대로 쥐지 못했지만 병음부터 가장 쉬운 한자까지 하나하나 익혀나갔습니다. 모르는 글자는 아이들에게 물어보고 획이 많은 글자는 여러 번 반복해서 써보았습니다. 적교현 림계중심소학교 교무처 주임 리건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소령에게는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특히 획이 많은 글자가 힘들었지요. 글자가 잘 보이지 않을 때는 직접 쓰는 방법을 가르쳐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왕소령은 먼저 배우고 익힌 뒤 손녀에게 다시 가르쳤습니다. 6년 동안 그녀는 무려 7권의 공책을 빼곡히 채웠습니다. 기계도 점차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왕소령은 손녀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습득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기도 다른 아이들처럼 똑같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지금도 그녀는 공책을 펼쳐들고 손녀와 함께 배운 내용을 복습하곤 합니다. 공책에는 글자뿐만 아니라 그림도 가득합니다. 그것들은 모두 왕소령이 교과서 사파를 따라 그린 그림들입니다. 할머니와 손녀는 그렇게 함께 소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러나 소학교를 마친 뒤 기기는 더 이상 일반 학생들과 같은 학습 속도를 따라가기 어려웠습니다. 의무 교육 규정에 따라 현지 중학교에서는 교사가 직접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마침 방문 수업이 진행되는 날이었습니다. 수업은 일주일에 한 번 이루어지며 기기의 상황에 맞춘 맞춤형 교육이 진행됩니다. 주된 내용은 손 제조와 생활 적응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현재 기기는 공부뿐만 아니라 할머니로부터 생활 기능도 배우고 있습니다. 옷 입기, 이불 개기, 장난감 정리 등 기본적인 일상 생활은 이미 스스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왕소령은 자신의 건강이 허락하는 동안 최대한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집안일도 하고요. 밥 짓는 법, 채소 씻는 법, 채소 기르는 법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혼자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언젠가 우리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굶지 않고 스스로 밥을 해먹으며 평범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왕소령은 16년 동안의 동행으로 뇌성마비 손녀에게 가장 든든한 사랑을 선물했습니다. 생후 5개월에 뇌성마비 진단을 받은 순간부터 그녀는 전국을 돌며 치료 방법을 찾았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손녀가 다른 아이들처럼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직접 교실에 들어가 짝꿍으로 됐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글을 배우기 시작해 7권의 공책을 채워나갔습니다. 학교 문턱조차 밥지

못했던 할머니였지만 누구보다도 끈기라는 두 글자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16년 동안 그녀는 하루하루 이어진 헌신과 사랑 그리고 삐뚤삐뚤한 글씨체로 7권의 공책을 가득 채워 기족이라는 두 글자를 소녀의 삶 속에 새겨놓았습니다. 기기가 그린 그림 한 장, 요원시 한 편마다 할머니의 빈틈없는 사랑이 깊이 스며 있습니다. 그녀가 걸어온 한 걸음 한 걸음에는 언제나 왕소령의 따뜻한 손길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0: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1: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0: 최근 내내 우리나라는 박물관 사업에서 세인이 주목하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박물관이 많아지고 문화박람 관련 행사가 다채롭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평균 25만 명당 한 개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주말이나 휴가에 박물관을 찾는 것 역시 우리의 일상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국내의 박물관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 박물관 여행, 오늘 이 시간에는 소산 모태똥 동지 기념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산은 모태똥 조석이 탄생한 곳으로 수많은 중국인들에게는 단순한 마을이 아니라 역사와 정신의 상징입니다. 소산 모태똥 동지 기념관은 1963년에 문을 열었고 수십 년간 확장과 보수를 거쳐 오늘날에는 대규모 전시 단지로 발전했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한 인물을 추모하는 공간이 아니라 중국 현대사의 로종을 되새기고 국가 발전의 뿌리를 탐구하는 장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전시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먼저 생애 전시관에서는 어린 시절 모태똥이 소산의 농가에서 성장하던 모습부터 청년 시절 사상가로 성장해가는 과정, 그리고 혁명에 뛰어들며 중국 공산당 지도자로 자리 잡기까지의 전 과정이 사진과 문헌, 생활유품을 통해 상세히 소개됩니다. 낡은 책과 연필, 수학노트와 편지는 그의 소박한 삶과 진념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혁명 전시관입니다. 이곳에서는 장정, 항일전쟁, 해방전쟁 등 역사적 전환점에서 모태똥과 혁명 동지들이 남긴 업적을 다양한 자료로 전합니다. 전투 지도와 군보, 회의 기록과 연설 원고들이 전시돼서 단순히 지도자의 초상이 아니라 시대와 함께 호흡했던 생생한 기록을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신민주주의 혁명과 중화민공화국 창건의 장면은 웅장한 사진과 영상 자료로 재현돼 관광객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세 번째는 유산과 정신 전시관입니다. 모태똥이 남긴 사상과 문학 작품,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보낸 기념 자료들이 전시되었습니다. 그의 시는 대자연과 인간의 의지를 함께 노래한 문학 작품으로서도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전시 실에는 그의 필체가 담긴 진필 시고와 작품이 전시돼 있어 지도자이자 또 시인이었던 그의 또 다른 면모를 느낄 수 있습니다. 기념관은 단순히 유물을 모아둔 공간이 아니라 교육의 체험 장으로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위한 역사 교육 프로그램, 다큐멘터리 영상, 그리고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한 체험형 전시가 마련돼서 젊은 세대가 보다 직관적이고 생생하게 역사를 배우도록 돕고 있습니다. 매년 수백만 명의 관람객들이 이곳을 찾으며 그 중에는 국내외 연구자와 관광객도 많아 국제적인 역사 연구의 장으로도 기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소산 모태똥 동지 기념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용철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아버지 산 오문.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음악 속의 시간 여행. 오늘 이 시간에는 항천기 가수의 대표곡 황토고원과 내가 열렬히 사랑하는 고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항천기 가수는 어린 시절부터 음악적 감각과 청한 음색으로 주목받았습니다. 1980년대 후반 중국 사회는 개혁개방의 물결 속에서 새로운 음악을 갈망했는데 바로 그 시기에 서북지방의 황토고원에서 울려 퍼지는 힘찬 리듬과 구호 같은 창법이 대중들의 마음을 강타했습니다. 항천기는 남자 가수들 위주였던 서북풍 음악 속에서 료청으로서 드물게 그 흐름을 이끌며 독자적인 목소리를 남겼습니다. 그녀의 노래는 거칠고도 웅장한 서북대지의 정서와 함께 료성의 섬세함이 더해져 새로운 감각을 열어주었습니다. 노래 황토고원은 그녀를 단숨에 전국에 이름난 가수로 올려놓은 명곡입니다. 이 노래는 원래 산소지방의 민요풍 선율을 바탕으로 작곡됐습니다. 황토고원 후에 내 뜨거운 노래가 울려 퍼진다는 가사는 단순한 지역 노래를 넘어서 중국 대지와 민중의 생명력을 노래한 시대의 찬가였습니다. 발표 당시 이 곡은 개혁개방 물결 속에 중국 사회의 심리에 정확히 부합했습니다. 도시로 몰려든 청년들에게는 고향에 대한 향수와 자부심을 일깨웠고 대중에게는 새로운 정체성의 울림을 주었습니다. 아래 노래 황토고원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계속하여 황천계 대표곡 내가 열렬히 사랑하는 고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노래는 제목 그대로 고향에 대한 깊은 애정을 담아낸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서북풍의 거친 리듬보다는 한층 더 서정적이고 서사적인 선율로에 펼쳐집니다. 고향 산천을 노래하면서도 단순히 향수에 그치지 않고 고향이야말로 나의 뿌리이자 영원한 사랑이라는 적극적이고 뜨거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작곡가는 이 곡을 작곡할 당시 서북고원의 풍경과 그곳 사람들의 소박한 삶에서 려운감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황천기는 두 개의 힘이 있으면서도 따뜻한 목소리로 곡의 감정을 살려내 청중들이 노래 속 풍경을 눈앞에 그리듯 느끼게 했습니다. 이 노래는 황토고원의 후속곡처럼 들리면서도 려성 보컬의 섬시한 감정을 전면에 내세운 곡으로 평가를 받으면서 황천기의 음악적 실력을 넓혀주었습니다. 아래 황천기의 목소리로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의 문화 공감 프로를 마칩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열어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성과 진행의 김홍아였습니다.

바르군 죽더 롱시 한송인 대슨 니근턴 따락따다 바가트로 호시든 치르고 볼블로 보강팅 갓지라 아무를 디브시 아무를 디노 확장 볼블로 니근 들러니 독서드 알브노 호또 창안 죽더나 멀트고 작근 덜치고 자, 터르웨이신 작두르 펑지연쇠 화리지기 원순더우르디르 탐바검 딩닷지르 토스부리 송빙장준이 대로랏 느그노디르노 하분두르 창안 허튼죽 아름더문 지르그떠 어저 허던 지글러

아이네 잠민이 곧뜻 어찌금모누구이 사두꾀 예박사가 장안 헛니근 들러네 여러발시 대선이 다락스니 비치기 도신는 어롤 후이두르 담담한 의진의 신두르 흐릇 버그디찐의 버이 먹시연이 바일랏 알벤 지르기 보월가제 아심보이 펑쥐연쇠 베이벌 이름은 의진로가 졸럭치고 대선이 다락스니 와치르기 너그너그르무 둘러시 한원디 버그드진 롱시 한송인 댄데스니 따라 아르톰네 쪼블릉이 영르올흑스니 성슴맨 니근들란 업주두릉 바이르떼 더두뜨르 하시두르 가째 토린 언론이 두심을 언론세디기 부르트거맨 댄데스니 따라스니 오치디기 펑지연쇠 전에 엄놈두르지 버그드진의 해제를가 언누들인 전두르 펑지연쇠 진입이여 옴논 조라가스 이륵슨 허이르맷진 지르기 벌벌 어른어른들 어르굴어 버스와치르고의 저 다락바 어우르어우린 보들다간 어륵기디미르 덜투에 장난 화인안네 허이르맷진 지르기 어른어른다 너그러봐 자 찌찌 짤금질 후 월그린 달아가 어르가찌르 벌지 유이우는 왈스 베르르든 엽슨 수네부이 언질우는 하라 흔질이더 옹그러버 지수닝이 뭐이 허일 왔다 아샷 허일 똑가라 왔다 똘렌 수태 왔으랏 천샹공주 대부입을 왔으슨 왔으랏 왈월 천샹공주 읍수 서진의 덧들 아르과하니기 배실가지 미니 도름민 한우 왈사스 왈불 도문으리 덩치고 바가들 은가찌르 베락든 이르버 지수닝인 헐슨볼볼 공주친입의 샷을 배워라 수웃 늑담노로 애들 달다볼옷 하태른 애들 할하벌지 한월라스탄 헬슨의 수울을 야물 늦근 새나르기 흐르길지 배가 수운의 애민가라가야 하르그릇은 가라가갓 할하모니 도토우줄제금 먼친 공주기 과야디없은 덜다 으드가루드린 덧들 천시안공주 아락바사레가 느긋 아락바도 잘랏 유이운왕 쭈우

온들 루긴 가지르 제르근 소가 화야리 하샤네 으스르 그 바라하라 두지버스 수네 부이 화야리 하시야기 어슬랏 우두순 누게다 은 하샨 다트르드 나

낯지르 이럿 어느 아질이기 희것 우둔순인 해분두르 제사 만나가라 허문숙이 만나 순에 부여 덩린 날이기 얼주지 털화야리 하산두르 어시터시야 흘려간 따뜻의여 맞나 전샹공주 체르메성괴레 볼불 미니부여 하르그르스 가르치 하간 덩그린이 나른이기 우정그득친 덩그리쯔 할라 군의 어느 그 군스틀어 세흔 아칠리기 비 흐전 이근 우들 알지 해볼이야 늘어 흐디 진난 우들 벌지야 쑤네부여 으들 허흑자네 떠들어 쭌 떠들어 능 이루 늑 따라스베나 비더 늑 잡사니 얼었 천샹공주 대늑 왓치랏 처음 벗은 바들가 늑 흘불다 유벗쯤 흘리가 누구의 으치긴 젠드린 벌벌 리링인 달도라 하이지그제 비더 야만니 아라가라 으치긴 젠드린 자핫늑 흐르나 해린이 왈사 이운에 가져란 바단진 소라 할원전드 하이로블리 언질럿 이르지 해브니에 위드 수시다 허시는 사나바시 의식인 그은 젠드이 넘노 어찌사도디 버슨 버틀그 산슨 산아간 흘리어크니 버릴 알따라 옆지에 혼친의 야마르냐고르베나 포인트 놈은어 천샹공주 때 와치리아 버틀리 와치라 돌잣 흘추 자시안 탈회베나 스치긴 흐르긴 왔슬랏 벌벌라 흔질벌러 스틀 타나니 떳뜨루 벌벌 따라스테비에나 어우린 비더 수비야 웃긴 흐르까오쇼 으치기 민더 젠들이 은가지르 끄긋하이니야 아치랄우게 우름 비더 샤들치비에니 아따튼 데스네 가르탄 얼스미 등거치비에니 아슨 두리노 지수닝다 이러댔으나 슬러라 아랍은 어린네 원디진네메 마트심바 하르기리노 가지라나따 비히누이스 한왈티노 일중벌벌아 히르스 하라후 그리노 가찌르 지수닝 와시라디아브나란 헤브네 위기 마르타 치거드 이루흘레 볼비 으드거 다후르 다후르 왓락 으흐춘 다발락 은 가찌란 은 마투거라 베히 흐르위에 온드루루더 소가 득선 천샹공조 은훈에 배들이 벌벌어 두스글 집쇼 청하람 바라 하르나 차우시나시 예분 눈난 줄그나 눈나스 제르테 염적 배들이 우젯 아 은흘거 누구야 꾼 접는 배나 어떻게 묻어 돌아올 더럭 자르듯이 지하지 슬우 자기 우째가 들어 수우기 작단 도와도 봐 수공주긴 작두리 일제 군여시기 귀처제 여스기 적스네 따라가 공주 오글젠 친이 뭐야 얼침이 흩은 우드이 해본다 얼렁이다 웰라 누든 얼음씨 오가나 야마른 느꾼 따라서 웬다 그래서 토시 흩을 덕치고 도글라 공주 우시야 미니 왔음 받을게 해볼 내글 우근 따라 박다 후야

도몬 파슬스웨레 발발 비다 탕디나리기 알주지니 바이니기 히버스 우주르 카틀 그드거 납신 과이 와처나 공주와 신이 비드 오는 세틀어선 체르메 발다 으치긴 젠드린 늑 자흐 아차두니 니메기 아라반 어르네치 한왈사산 이르힌 위스다 아빈 예스테 허요름으 아타트네 은가지르 이르스느

0: 부처 공주 잠당 검드해
1: 어느 날 그걸 닫다는 엘리노이스 천샹 공주 올라 자 팀볼라 지 옆제 최치우라네 아질란 세이제 얼심이 흩는 우드르비 왕태조 토가라 은어치리비 깍트웨르 발호회 것 수위 발호발 자른 가라가봐 수위 발호발 다리 들근 가라 최치우라는 은드러 이것 매일회 내가 너들 천샹 공주 유원왕의 넘나들의 이름은 친 은어치리 익다라는 들근 흘버 수우네 와치리 앞들이 익다라는 흘렛 천샹 공주 답신 오글러 이운이 허왕극 끈던 될다 미니 후련의 가치로 수 어슨너스 나신 넘훈 쇼드라가 늑급불 허일꼬에 나신 급불 자신 꼬에 운너 허른늑시에다르고 허네 베들대 저치 후련의 가치로 어서 슬림 벨가가 돌을 은훈이야 다쁜존늑 수륵현위에나 미니 다본존 수륵현위기 유발발 리링인 달다빠차 다로롤 지여 은훈내 사나금 바사 의치킨 젠드라 으륵시주 은가지르 염드리야 으슨 사나티 옹루 유언왈사 들슬지 유언왈신 헬자지 으슬구치 으슨 보들룩 바사 왜그지 수은의 으치지 으슨 우군 보로라 우치레그비 으치에스야 한짝 오시 검들 오고 그뭐 흘지하고 아치라서 으뜸치 혼해는 아 스틀 그뜨임 혼도 야물 혼드치가 어찌겁금은 배다가 그디벌 한월신 대승 그득 볼바치 하월로치 배드는 헤를 흐르금이여 리링인 달다빠차 어찌기 흔예스니 흔작들어 현하로라 소울가 치크디 벌리금은 답신 석듯 과이네슈 이원왕 조스 양은 무기 성삿 더신 더신 바라하트 약들른 세흔 톤간 우저 등크리 공주네 후련에 가질 자락다 흔질 벌지 수 이인팀 아 우신 주를드지 으르스드르스 아실학생 아질 억트고에대로 넘혼 셔드라가 운을 세엄 벗주주블러 하올로치 헤롤 하올로치 아질 일그을이며 현 하롤라 도로 리링탄 아직 벌호유 벤다 벌러 알듯이 가르가지 벌호아 지금은 홀어잡지 그루드르 트르차가스 벌벌 주스양 왕인 우르셜리 알아드 수기문아 타분존 헤니기 하롤롬 멘친 리링인 달 으치기 흔첸들이 넘너 앞치르 차이라 수네부여 느근수르기 헨니기 하롤라 자 어군이 투르더투이 으치기 흔첸들이 벌벌 느근 손배라 타노아스이 허스콘 굿 아 달락듯이 그것은 워치롤 우웨이 뭐 헤르측 대금 벌벌 틀숨을 텔바드 베슨 달다 수 으치킨 젠들이 없노 이르제 으디 신은지러 뭐나 으치킨 젠들이 없노 이르 세워치라스 어부림의다 헤안 없노기 하스톨은 벗지 과트를 관해를 업추너스 웃으며 으치킨 젠들이 없는 데가 닿는 데에 알아도 업득 다른 속도 누든 데를 믿을 때

천샹공주네 세나르 은늘가지르 일슨 와치리 으치긴 챈드린 엄너 다쳐 알뜰레뜰 바이신드 알뜬들이거스 앙지르지 안으쳐 성소 아르곤세흔 순스진어 앙아부르 수네메가나 아르갈자 니엽니오 으뜬네뜰 바이신드 으뜸지인 가지라 살슴 벌버시 으식미네엠 으뜸 지기 으르치고 으뜸 세흔 순스 진다 우리 내매간 하르길자 앙아시 으르친느 아슨네 부이다 그디벌 은가지르 비에바야사 오치구시 어린 부이다 으치킨 젠드린 음느

이 함뚜열 의치노 젠들 대간 은탈단 소나비 여시기 귀셔제 벌업스리 귀셔 바락스네 따라가 어부리 무이드 위원왕인 자가버리 흘러갓 은우드러 스발벌 현이 아로름면 얼음 달린 달 반드문에 오월 왔으네 우짐지 우젓 왕인 자를 가로 리링인

그린 가지리 씨 월그리 잘 그지 더치나 장릉공이 벌벌 허일이 인대이마 여인이기니근 들랑 가지도 억지억지 허일 동안 후흔이 벌벌 수두르 월덕슨 비시드 여허 후흔은 야물후네 후드 옥심에 흐머버수 젤 해활게 자인의 허버군 자숭 그득후문들이 억제 자인 이근들은 한원디 의진어스 으륵지르건 하석다 혹도 대란들지 광한가지린 꿰갈뜨그 오리기 바스 벅돌이 앞치지 옴노 흔벌벌 광한 올리 꿰갈 가를딘 아시기 벅돌이 자이 얼지였음 볼 허로이 엠들르 볼 흘히 나르꿰 바인 한왈스드 늑도 가르바인 은우뜨르 자이 우르크르뜨는 헤르지르 대나